0: 이겼다. 수마 참이시 오래. 동시께 부탁다리. 삼십시오. 신호 누구여 말이.
1: 왜, 아자, 가리? 하시다.
2: 오스이.
1: 아자, 그래도.
3: 아, 유화불라 유교시.
1: 여과 생각하시고.
4: 아, 진짜 봐. 진짜 맛있다. 알랭 알게 맛있다.
1: 아자, 관다 가봐요.
3: 담냐 관다, 나를 교회 달라비.

0: 喂，阿江，玉华，你跟你侄子当大米毒，爸爸买得起啊，可把小英打。要是，明当大面的要是，你也让爸爸歇球。
1: 그치 아자 용배 기니 계셔야 돼요 아 나 칠 잘 하시는 거 같이
2: 잘 가려주세요
1: 계속 말해
2: 산에 렘 라시
0: 데스 창문 레시
2: 님아 나네 카체양 암자제 미딘제시다 카투시 라이켄자시 로디에나 여베소제 미디 라쿠카 쯔갸네 그뒤이네 삼시치워지 라쿠와도 라쿠갸야디 태웅시 유베주고 깡마쇼시 태웅탕우 라쿠갸 유베주고 람사 카체오시 관다단의 첸부샤샤 라쑤쑤에 라쿠퇴오르다 보무사디 수소된의 약수시 수고수에서는 자바자교 피내 레구지 식시
0: 남이 쿠부차인 삼시기
2: 아주 너무 지소자 튀남이야 아주 쿠부차 시마시 샤 주저다 신두매는 아자님도 쇼 단도 로춘주 소자 가르자자시
0: 용아 나 아자 가르닌 게이 다녀가 로가 춘주들의 측면 마시알 마시바 돈도 갈시야 요시 땅에 양열심 민도
2: 아자가 좋아러 다리 좋아 장모 세로
3: 왜 나 어디다
4: 봐봐 나야로님의 포수가 좀이
3: 포수가에
4: 응
3: 아주 우토지는 시켜주 준다도와
4: 수야제이든 시켜주소 예규 월업촌 제제 아제 신하 구입상이
3: 제일 많이 가요 제일
4: 아 스타시에미 나 포수가 주이
3: 나가들 잠을 시험 보면 아주
4: 아 바보라는 처음에 갈 시월에
3: 갈 시월에 이렇게 시스
4: 키라 갈 수 부이
5: 양유 예 그걸 세바가니
4: 당한 수가 죽매
5: 나가디
3: 라이너 증마사 디 사망하래 주마소 유학 제도 오스두에 손이래 타수쇼 아지 니가 사망하유 니 대기디 저승우 지지
6: 러야 렘버라르메다 메 수지리 성마리
3: 淑芬华清楚，哦，再牛华清楚，阿来，趁热聊下就行。我想，
6: 啊，若不喊过度的，先下去啊。嗯，有，光明。

0: 라로요베 키즈 장창미 나 세로시죠 샤타도 로요가지 트리니 라세 탁주이 세 탁주이 니
1: 야 같이
2: 想给你做打算，加油把事做好。玉华，玉华，玉华，马修达，玉华，你让我贴着，马修达。所以你看看去啊，除了你家中。

0: 아자.
1: 야, 뒤다.
0: 요. 야자.
1: 같이 써. 된다 이베.
0: 아자. 드링아, 쇼케 칼라 날세비. 같이 봐봐.
1: 이치스웨?
0: 이치마소. 윤대지르샤. 미수이네. 제니샤오 투수쇼르바. 디긴병아즈 봐봐. 겐골리네 퍼셔스기베.
1: 샤 우수 삽진제 그제제. 니 가르샤네 이치무드웨. 이마진 디 가르샤가 요바. 가르삼네삼.
0: 아자. 다와공마. 아자란다 다샤 닌지 토고 제마비. 전다 디긴베. 미츠고 주니베.
1: 나 주도 제모고. 딜레 수소 주도지.
2: 원샤 클라세 니스스케다 니 볼이야게오
3: 곰도 치미 토미노 융마레
2: 야 아침을 집에
3: 나스 마스다 자보 제벨레 어디 강조 사업체는 뭐도
1: 참 너무 지르버 잠시 하셔시 도스네 야암다 게샤시오 키란스케 시시 숨숨어요 이화 도시야 시라친도아 아 조인다 출루윈 게도 아
0: 용아.
1: 되다. 윤도시라신 도와.
0: 제자. 아무 남네송. 흔히 고르시 친시.
1: 미사디. 클릭을 윤도 주시. 저 뒤주 고시.
0: 아자. 나단 나지 로비. 밥에 녀구베 레디 70에 가시자. 아자 장기 섭섭시시기. 야면 아자란다 조다 상된다지. 바보군이제. 댐제님도 제시하나.
1: 산시규르 니강 제모 담요 돈도 로마요지
2: 다샤바베 깨지 면지고로 시에 안에 나와충
0: 나는 바베 드려 지우이 봐 나와 큐미도
4: 하지 청래 사도 어
1: 장구대유
4: 말해 니 리안께 담배네 리안 용민사 나도 능대기 김산송도 손자 주민스기 사가나 됐어
1: 담냐 드링아 주시 전부 공부시 나다 잡아게 잔게 차유
4: 키란조 가르시즈 이메니 싱규 로디게 시스 통도 우주기 미엔베아 다섬제 마스타 나 볼로 숨줄레 사르다 로디게 나라 녀 레르타마르 체비 로르치무스 케체야무조 조 아래 르마 통야디 교제장야디 녀 초고나 게체비 마랑가 아게 표치기 녀 갈레 타그라 게브제 기게스테 야초 케세케자 유여스 마제나 다른이 소셔
1: 담냐 제마 가치네 봐. 먼저 쉬다.
4: 게나라가 나 담주 속배 날 건조 체주. 마세 한교 이제 구리 잡스기. 키라스디가 담사 고디시. 니 소알라. 균도 주시. 마세 균도 체벌다. 나라 딩스이규.
0: 제 도스터 딩아 전나라. 교세시 모스 템도와.
4: 아, 좋아 좋아.
1: 드리 전부 공부시. 담녀 거 셰차스. 나란조 답답해 고르도 시에도
2: 러자 나 제우 마리 치부 차샤
5: 요요요 시에소 사도이다
2: 쥐르 니부디이나
3: 야 유화
2: 빠라
3: 지만 오우슬람 지바 바바다가 옆에
2: 응.
3: 어, 대샤.
2: 아씨, 유화 용배, 장차 양라.
3: 내가 제가 주기.
2: 아자, 원샤, 유화 로레스.
5: 저거 제가 여봐. 저거서라 내가 주고 오마르베.
2: 아씨, 자네께 지켜는 시에 신문도 보면 잘다
3: 여보지.
2: 그저게 난 너한테 내가 치스기. 너한테 섭주진자 토고 여보지. 드릴럽 재민도 이게 밥을 안 다시 가 용비.
5: 잘 주고 용비. 리안 커요.
2: 리안, 사가 나 내가 치기.
5: 요. 어, 기니, 니 뭐 매베?
2: 봐봐. 너니 탄드 찬스 게메 봐. 따라 심제 쳬오마시.
5: 예. 테리 그레시 봐.
2: 테링아 데데이.
5: 어. 쟤는 가 내가 루이다.
2: 야, 부글레네. 따라 레오 쳬오르베.
5: 자보 튼다디. 마 쳬니 하메.
0: 겨우 덤지지.
5: 예. 고미. 가리 탐시
0: 계란이 사사 자자 주의
3: 디
0: 어 탐시 시시
3: 여여
6: 지겨잖아 니에 제비너 계란이 드시는가 진에 다시 안 가는 신경 먹고 좀자 신소 카탄 곳이라도 니네 님 담비네 락제케니 투스마지 저 상만 가면 샤라 소자 능주 전에 용마지
0: 대등의 신거유 니한테 별래 시라 시제 파디니 레데 신년 수용 다니 쇼텐 토미도
6: 디데 징마르죠 저랑게 게라르 용문도 게라고 신침 카보다가 좀나 시라나 니들이
0: 그스 니 바바 레글레 하보스도 지게레비 나 가르시 앞자도 카고 메비나 나 지금 했으기 랑 게게 디데 시요고 줄라 디네 모준을 한가 쇼

0: 중고 그준 진짜 쇼마르베 원지 그날에 제제기 라조 링체브레 봐 아 디
1: 공개 가르친 것도 디케규 정말이
2: 공개 디콘 숨든서 양가 숨스

0: 키란즈 개집 드셔 봐도고야. 나는 윤내 나한테 대비. 봐봐 균 좀 넣어.
1: 라쇼가 남네시. 광다 집어모도 로용 마시. 가르시 저 도시. 라난데네. 봐보다 대야 뒤수 가져요지. 감 가시실 매봐.
0: 저. 저랑 알레 균은 개 대매봐.
2: 장추죠. 라레 경아. 마탈레 녜셰베시고 자박에 셈샤제 나와던기 이내라 나와큰 등마시 다유쇼 갑주 겸비미도 다리 내주 다주샤가 용비 자박에 양라스게 다제 주도치아 인사 바베 내주 다주 근제시가 내주 라차시 나라주 당리치그시 매화단의 롭친 주거시 롭주 야호치주 당주시 삼다제 배사매바시에 주도 야호치그시
3: 아자, 내년 시기, 내 바바요 교초, 니메 원랍타치, 권다 소용 초지, 난데네 디바, 니스 튜즈, 티원낭다 모어, 부글랍타게야, 리앙게 롱치지.
1: 아자, 나이 난다메, 나주 난 민일의 메자, 나래의 유두, 도도 진주 여시, 아자랑 카르니키.
0: 아자, 나 튜즈 댕기스 요마시, 이내 초공 거두게 단다, 나 집 가서 자네, 난 로그로 봐. 아, 네. 개키금 했으며. 저디 단도 봐봐. 꽤스 개면도. 계란스 감자를 한 참에 줘.
2: 단은 나와요 마시. 계시란 게 나와마다 비는 바비 개굴레네 퍼베서 쉬어 마시. 이내가 라주 내 주하 공민도에 바베 나즈 도르도르 치비는 투주지 우마치 봐. 소소 천하 맵제 족진 상문 예지가 된 거지. 근데 제 비네 나라서 심나 치지시고이 나즈 도르 치지부도 고대야 요마리 다나 잘라 가주이네 수수 된다 육사제 바부님도 대야오시 야메나 바부다 계시했지 다스 자가요 급리 추스 루피나 바베원의 세나 심수 담다 케요마리 바바 고야드 가제 나라서 토야드리 바벤원의 시에는 나도 토부 삼게 샘나 깁시라요지

0: bed nye jeli yo cha khachi ga nga bu gnu xi de sam zu ge
1: rang ge bre bu le to wa
0: nga ler sam ra xi gu ge a
1: ra la ro chen de yak xu yi nga ju bo na de bi na dam ni sa zu ni ge xie sa de de wu be ku ni kap san de ni ge bi yo xi xi mo to nin da bo mo ge dong de de wu be rang ge chen na
0: da ge re qiao hu si ni bo mo de ya wo shi to ye
2: 大大那么多啊是让我呢天天动在前了同忙困你中你宿舍啊喂喂喂擦擦别那句过去了嘛学啊是吧让我吃个羊吧卡里可是学习没呗自己打这下呀可是学的学给我牙学的啥子你居然不是那么什么
1: 그런 뒤에 못 쏜다.
0: 제만에 어둡쇼야. 거부다가 가비시라도.
1: 시에규 쉽지요.
2: 야, 저저저. 뭘 자도 가져.
3: 샘버 김도 합스도가.
0: 호스도가.
3: 저. 아. 랑 제스틸에 쉬이다.
0: 예, 제스틸에 가르쇼지요.
3: 다 정마지. 자바가 시에슈. 저라게 내가 쳐부지래 보자.
0: 가래래 쳐부스래. 막 보이게 쌈래. 지. 아장자. 갈래도가. 갈래시라도
3: 저렇게 제모도 벨레 요르베 저렇게 쓰레
0: 다 디스티스 많이 먹어는 용도 와
4: 봐봐 봐봐 기니 자동 아 차버리다
0: 용아 용아 용아
4: 쟤는 기니 계시 아 예스 무슨 왜

0: 토종아 고여도 겹두 태좀 켜는 지켜 말이 독세 디부도
1: 봐봐 나야 요원 지르베
0: 권자를 다가라 불안대소 랑 삼아 니 식마를 삼주고 다동아 기치 되다 야구 청두고 랑 같이 가요 뭐
1: 김재님 분 염수체 봐 고고수수 드렸지 미락시 신성 시도야
2: 잡아랑 시에도 하지 나저 냠스샤디 김제다 하스디레 마르다 젠데 마미 김제시 지첸디 민지게럭 나세히기리 라즈야사디 다스 밀럭 마르다 나이네 장바르 유역도 치기
1: 녀다시와 하르와리 시에스라 락시디 폴모도 균세 치마리스기
0: 디 장넘 줄다 줄다 저봐 타메 마주나 랑게라 담버디 기시 콩게 무디 나마나 대규리
3: 어 네 개가 담버 좋으니
0: 就这样看些戏没着。车长，你给老他们跟着学个月，空皮个休息。勇啊，你先说，俺军子接军队员嘛是吧？勇啊，你辛苦，是不是没有？俺让亚当队们都，没得了解的。
3: 저, 네 지시한 이후로 봐. 아, 그, 남자랑 녀석이 저랑 지시.
0: 하, 대구에 시대 보고. 수수인다.
4: 기나저 시에탄
5: 도전다.
4: 네 비슷한 거.
6: 엄마, 아 세사 중인다.
4: 勇啊，别过腰这去了。李阳，不拉不拉主意思啊？都是对菜天天尝不起来，呀，差不多的。吃完肯定没事的了。李阳，你嘞，你也长点肉吧用，就叫别个来个煮面，然后就过来，干来休息多。
0: 咱们也若不吃个么用去，让个来修卡吧。啊，是，开心嘛的，你上个春节了吧？没几个人，他们多，我说你得，开始看农部吃么送上，让的来个些军队们多，叫个兄弟看那来个些队员，也快些么多。啊，是，你那个外个别农民。啊，李阳，那你肯定偷回去个？让个肯定点给些呢，大个意。
4: 他那么热还是？
0: 勇啊！

0: 인기 말이 상계 삼다에 망쳐이 드림 바베 카발레스 나다 계시 회시 독지 장규다 얘기 자신고
1: 아자 디아 키규다 질린나 레샤
0: 자로 교시 고

0: 아자장게 바브랑이 야고 지구유바 아주 상매하 고기 바브랑게 아자장 로톰나디 고프디 아주 소와 야리야 주워리 기니 탄데 친주 야호시게시 바바 바브랑게 디레첸 양아야스두 바브랑오네 하자 양아웨 보시샤
1: 하리 하자 랑게 그두시네 하장 야호두스
0: 뭐손에 하자 야호스부 지마 야리야 조리 바브랑아 지 스스비알 고드
1: 뭐네 아직지 셈에 봐
0: 아치 객지 셈에 바브랑 탄다시다
1: 아 진짜 비야

0: 王俊正给人工交通为公务员看起创造作用那年即刻出席习近平给各国开亲的光团与炸弹落九年电脑为国人工给出谈克隆索库有松给的成绩托年不有联络他特具了学术主题在推健康库有松用切别国人工给基础跟松开以学术二位列出当年盲错给艰难二位推图当为国严金海以将民望推错当作日军陆军地位操控器，日动自主率加其陆军从头听西部作用那为国。日动自主率陆军陆军部连密都为解体的切断督促，平均陆军器陆军三百零一为国。让军的时间参与日军陆操组别从头发射了操别国。
1: 什么连接？公干部啥？
2: 公干部啥？
1: 第二票给送给去南京，另外那天的平均升军两百四百个数学。
2: 第二年平均准备参与艺术节堂。今天我被车撞了，人是八三人，想了南屯西镇人是着哪？
1: 这次撞的人，人工交通单位的书记王俊正去，人工交通单位公务员田康去，创造作用那年，即刻出席习近平去，二腿那边松懈开前堂，各个月开前的光团，举炸弹，老蒋那边那我马赛，人工的拉达团去来推了，心就感恼些。
3: 从头到直接出席习近平给中共中央七十九届总督党、中共中央七十九届两届六中听讲吧，孟西新主了匈奴解救国的给匈奴总督这一套难为松懈开前给光团党，湖南长沙浏阳重庆的给春天小巴说的八届给团结了南北各个开前给光团，解用给解前也最忙做了推行这些地带党，拉上南大给参政党为光团。中国巡游俄西省大党推特上边，南巡东林查克通讲给推面性别，青年开展给广团所举炸弹，老蒋那话是。王军正给直接是习近平给松懈开展谈，各国开展提，给这给那借用你的性别，切不是人心党，三六人心，组织人心千不点月呗，俺说培育个来段也不住具体，短句给卡着短月了，新精神样，宽段难月。中央给人家全部卡给。天给你个特殊人心给对你了，可我顶十不当，都是四十不当，顶最是电动。宋江你突破这些的，巧用呢，直接是习近平给松懈开前堂，各个开前的公团了，老将堂，可我浪托，的确，参战的团别几天到我堂，得得马尔登进杨大切割，团结起了没不当，组队起了兄弟姐妹，有人得过堂，不打狂别用脚了，跟得当呢，直接是习近平给各个开前堂。党中央给特区规制判决了六大团结突破切割，谢松不是。王军正给二百多日军党团员人送至前边，六所特别党的护送前边，六中给冲这天制作人路停热间给判决三百组军前边休息归休所举了切割。判决来段过了，直接出席习近平给南边各个开前堂，退了三百党给判决再就六大两点切吧。直接出席习近平给表达信心能够给松懈开前给广团团结点地前的党中央给特区规制党然后是单位给来个浪着心社会党参不卡给团员党送之前的批阶给三十三八团结两点前的边角党制作批阶东北来团卡也不足够团结时团结前就了工地动画党制作点领党松中前边来团了统计前的与人点过用就了梦是点不定够边角党制作表达狂别用具了，工地动画党杀对天天团练了，偏见学习动画，预备党队内团结领袖杀了嘛，偏见动格。人年的什么是点做切不党，健康安乐教育群众前列，阶级给阶级点加松懈杀点的动格。他天他大的党，蒙州前国六大南部前的胡春前辈，每届的坦桑他的点领用切割，人群女子安国前辈南部切入动画党，他在三路点做切吧。年代军装借钱的安国车就做了送的，车动曲线马拉推上锁格，西林给来段了，他们真切不当，猛些点都动话，那在各州车就切入当的，却用的外面经验历史切割，现在贴点当，六十种当日，车动囊中锁给来段卡也不中的，南国给谁给他在点都当的，密码盲锁给厕所当，军努力给点着了，给领土把切割，虽然不上明白了，团结点着了他们真切的密码狂度过了当。厕所咋子是送就群众切割吧嘛噻？针对金正堂，云中区阿准切鱼，那在炸弹所昨天提供给电价贴给外面今年历史切的团结电价给今年都冬季先送不是？蒙西新住了工地动画堂，做过切着杨大翠娃，杀到了九个区别，刚才单位六在高州情绪切了动画，杀对来电堂，杀对切不所用堂，加几户大动画，现在杀对堂，团结杀对娘们这顶着切就接了工地冬季。 소소기 레드는 야부 좀네 녀즈 비상기 닝도다 녀즈기 닝도 소외 닝도자 다르베 슈진 도마다 야제망조기 팀튠 킹와라 송교다 최고다 강예 샘제 지구제기 내드는 탁주 야부 체리 야제망조기 변조다 지소 뷰다 공비 용비 추 수슈마기 니부 뎨베다 당변 냠사 강리 응원바 체구 공준 대조다 슈누 레드 야부 좁디 땅기 슈누 도담 체베 자드는 타교다 야제 슈누스 로텐 규로 매발 땅기 깔라 냠바다 땅기 끝인 소로와 땅기 제수 장교로 치드윈 체바다 응시 닝도 균전다 다르베 땅디 포삼 뎨바다 겐지 쿠르페 봐 거도 용토 봐 배덥 체베 봐 제게 뒤럽 사르베 슈누 상부시 제주로 전에 전에 레지 사르바 균제 매발 조그 팀다 추루 레드윈 도담 치슈 치로 도마다 땅기 추루 레드윈기 시지 제초 초 용네 라다 체바 팀듄 송종다 팀게 강고 로데 강고 심주 강고 녀소라 동대 동화 제게 자드윈 타종 체바 내두기 치조 타종 체바 레게 현재서바 레게 치다 무여소 규르와 체바 란유전 추루 레드윈 수위 높종다 지자 라다 체바 권대 도담기 푸변 람수 투상도 동화 규남 지역의 군에 계급기 도시다 지망기 도시 팀종기 도시지 롭서격으로 군대 동화 표주 난된 뒤니 지조진 로기 지조다 첨두 용조로 치튠 후다 제네 추루 첨두인다 지조시든 미리 튠지제 용화 체괴배 내수 나와시 왕준정기 전주기 구제라 슝뉴 겸네 레든 구제카 튠도도 튜도바 체괴바다 땅기 초 용네 고치주 타종다 슝뉴 겹디 통다 바르솜도 땅기 고치주 대 벤조다 지소 공백의 규림 시부를 켜봐 체바다 땅위기 카조 진바다 큐용 추규 시주 땡기 교주라 군대 동화 제기 뉴버치로 동구 림바카기 구지 레제베 네체디 양타베 시튠 레제 따와 줘바다 라다르 체디 랑동아 미망기 튠도 시튠 레제 줘바다 응우줍라 땡네 시튠 레제 줘바 지수 레수 동화다 튠유 지주 탐진 체바 치수 정로 지주용 띵섭 체네 시림기 굴부 양도 동화 멍시 띵화다 폭라 편바 망조로 편도바 망샘 토바 제게 등의 망점 주바 제체도 롱아센 쥐엉업에 고약부 주네 지조진로 팅접 제게 변쇼사부 주중 후다 치의 괴배 낸수 나와시 송대도다동 튠젠 시엔다라 심주 나와시
1: 克隆古 비체 약부 유미탄 장부탄초 탄잔 이민소니 장메초아탄 카체토미 겐캄 크리오레튠키 미체시 인배응외니 장경정 겐캄 크리오 뜻십 체린디네기 망기 체토 시제 체린 체바타 청시 통에 포교련와 셔비 후다 주부제 체디 사퇴 겐캄 크리오 비세기 타세 땜부송 토바 체기부지
0: 장경정 겐캄 크리오 시제 체린디네기 레튠바 하스톤키 조주장세 소차르요니 추마비 수틴 다제 체입시 서괴베 랑경정경함크류 십제 체네디네기 라제 치모바 전시러 전시티 강

0: 당은 이게 소화 야스토시
1: 도와지마 네 주부 로 초주들 굴리 백개 가리 세리 내미 용에 뜸지 야고 시시유 네 삼단사 근데세네 자기 예쁘탄 거 삼주 네가 집디게 님들 세 가로 고유메 참무치유 란도다 근데 충도
2: 장게 뭔고 싱도 아
1: 디디 인거 총 더동 디를 하고 열다 하 어찌 나 잼티 제 최고야 두게 언제 시에 삽니다 그때 뒤랑 게 렌치할 겐키야 네 생우 근데도
2: 응응
1: 용아 다서
2: 원샤 라삼 갈던 거 예 랑가 제송
0: Nyerar tsuk masa sikui.
2: Nga tsuk masa sikui maashi.
0: Nyer ngasne ran nama linguke. Ran takhrapchi korcho.
2: Ran ge nga gubribe.
0: Nyerar gu tusu.

0: 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 慧觉，对不起啊。
1: 어지 어허 보고디니 코바르시컵이유나 다니 코니 큰 니그미도 니에버기나기 치리디게 소디구이나 마니비나 알았어기
2: 볼라 마디에이
1: 야 쇼다 쇼다 오야 쇼 세 라게드 아 쇼 세 라데데 아 오야 니데데 야
2: 볼라 터지나 볼라 터지노
1: 이다 나서 거치 리사도 아
2: 양아
3: 어제 이번 형배
4: 이번
2: 야 형배
4: 형배
2: 형배
4: 야 잘라 계속 쇼
3: 쇼
4: 되다 되다 아지 되다 아지 야 되다
2: 아시아 터지나
5: 저저저 말하니 국자 랭가르다 쇼 요요요
4: 국자 쇼기시다
2: 쇼다

0: 我不我与樱花家宝家父玉华美华
1: 阿加里拉，有没？
2: 可丽达，
1: 爹爹大，
3: 你怕是爹大？
2: 可丽西拉，
1: 阿加里拉，
2: 可丽达，我的
4: 阿香，你过来呗。
1: 姐咋个姐？呀，别学习，爹爹啊。
5: 人家叫苏罗呢，第二个是的，南山火车尾的。唐涛，阿那嘴，第二大年货，马队的兄弟可得多。
6: 哦，杨杜，杨杜。
7: 杨总，杨总，
8: 别说话，
5: 这是嘞。今天我拿着葡萄酒办这些，把那了贵州送出去。贵州糖果，他们才算那把托钱那手艺。贵州泥巴，他们搞老大，所以那把托钱那手艺。贵州松柏，巴拉，估计茶来点不大，难免七零幺位面对手艺。啊，谢木了，宝贝，谢谢你谢礼，
8: 谢，应当应当，
5: 你干吧，
8: 谢谢你苏罗。
0: 天里俺屋里搞不起啥球，你樱花了，咱姐夫听着当过嘛认识了呗。这里樱花个，过年那金子这个赚钱大好的时机，一年木头钱呗。要年上嘛，前面的嘛的，胖起了，报告了，收药嘛的。哎呀，他上不来下，光明过年杀出年前，回去他查查住的。回去让您接去住多啊。哦，李本列下，俺做年菜的。李本十岁年，让个老李了，也过长寿了。俺就是木头阿拉也过冻的雪啊。这个是天气嘛的，天气雪地穿不着，怎么下的哩？到落地这里哩，做面的牛肉牛煮的大，长不下面呢，俺牵出来弄着吃。我年纪没有呗，婆婆说没有，他都婆娘腿呗，婆女有的，梅花怕皮呗，不过媳妇的个，你谢谢他，拉回家去乱不得，拉瓜都樱花的家宝，你先做。那边来个忙不切实，你先说，拉回家别忙事，偷偷陪你去铺上买不算数。你偷偷跑门去了，今早说完也回去要呀，差么买不算数。你跑门去去，他们年纪的那么弄穷要嘛的，怎么说人家嘞？我这上班不过老家的，不住也会吃这么久，他去对，怎么拿下？你们跟我让在那个宝马的时候，你们给羡慕了不得？长不羡慕我，八百名他们也没多。那句，记住你对他讲。你不过唱嘛，制作托大你，我是呢制作托刚爱的个娘舅不依，你不过穷的票准备够了，老猪皮的，你可做四个马杀四个爷，我爸爸结婚呢，叔叔不过送掉两坨么送，我能你有，你跟这些呢，制作。可是劝你切多嘛说，一年下来就亏得你。俺没希望了，你老板来个啥嘛？今朝可是切多几个亿，不错，你拿下。 계속 권다 쓰기 지금 와서
3: 오빠
2: 바바 맞지 주요 맛이 급지디 바바자 가고 다 합시 세메 기부요 맛이 띵아 저 삼시도 미도 동도 칼렐로 바바자 샘자 지금 맛으로지
1: 바바 디디 말해 흔히 먹고 없지? 너 얘기만 한 봐. 밥이랑 쥐를 호유 밥이랑 복도 다 마세 김자리 복도 다 수 밥이랑 지금만 사서기 나한테 라다 무소 탱기 밥이랑게 아주 밥이제는 참 믿었어 하시 이내 아주 원해시에는 밥이랑 좀 리디도 밥이 약수디 바바 나를 집에 내놓대죠. 밥이랑 정말 사서기. 정말 사서.
5: 봐봐. 나주 밥이랑 군지 지금에. 얘를 도구냥 도비이나. 나주 랑기피에 도시. 세상 혐의.

0: yaga chao tang chugul chimina ngone nang da yong sa remin duwa
1: ta chena lemba di kiran tibu duwa
0: kare paadu sa chik sawe ni
1: ta kiran chega tibu su dile tuya yin kiran
2: no hongo di nye kong tanga lamsa ango la si ten ten lo jiba duwa
1: oda kiran ka chub tanga lamsa ting nang su ni kiran liya tega pibi
3: jidu khabar legor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4: 泰迪熊罗塞尔别人拍起过泰迪熊七边汤卡起了果谷这个无雷准备每个进行困顿体位的卡占了切卡月别抗着西瓜皮酒跟四熊泰迪熊罗塞尔别拉达罗杰帕车你多你是自助旅鸡儿新别铺米地通体色兔餐不月别肯定的啦恰托心这能米贵体位不利给给这银别不利这个汤侧米落吧
5: 假切汤配切康气刚度全熟脸部油了能量能推汤起了枪枪铁腿全起哈江参不鱼罗叶帕车鸡儿新别铺米对通直到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泰迪熊罗塞尔别人拍切过泰迪熊七边汤卡起了果谷这个无雷准备每个进行困顿体位的
1: 看着西瓜皮酒跟四熊泰迪熊罗塞尔别拉达敌人俺做罗杰巴猪他们的俺的脸巴嘎子吉林那罗里亚波拉摩拉里亚昆珠呢俺的娘子我内的肯定的都是大家中对小夏子我的这次都是大家中的给我叔叔的话了那是养我叔叔的现在脸巴的屁股都会到底好好吗说话了对罗杰巴猪他们俺给他俩出来的
0: 韩国的那剃秃了，保守点多。
1: 对对，
0: 他我都看不见，就咱们养羊毛少多。
1: 那是。
0: 啊，这位讲个那都养个柴火当，举个清明呢，我那能当用啥人民都管。
1: 那现在两把的，给他剃不多呗。
0: 还得把住啥去塞呗你？
1: 那给他切个剃子的嘞，不愿意给他。
0: 那是。
1: 那韩国的那光头郎啥个？那是一点点罗就把住的。我都给他个切不到个郎啥，挺难受。那给他俩贴个皮皮。
3: 지도 카버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4: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 싱비에 포미 디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구 디웨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디가와 탕 쳔미 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 알 싱비에 포미 디통
5: 지도 카바 레워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0: 나 라니가 푸. 오늘 된제 용고 집에.
1: 마현이 허려래.
0: 태드 민두디 국배서로 시도.
1: 라게 보고 된제 신이 허르베. 니에 전 국배서 심도. 된제 전에 하도 생기. 스스로 살 바베. 내 허시 하고리. 장부 태제 룬데 전에 용고르베.
0: 나 라니가 푸. 닝 제면 된제. 당뇨 매 된제 제초는 과 용제 아. 是吧?
1: 가래 당뇨 매스.
0: 랍제 된다 쓰이. 아지 자노네 순도 갑시기 삼르스던다 나라니게 체시 여 가져 쓰면 봐 부주칸에 튼베지르 디랑아 샹야 루충르치 부에 로카시지 깁치 대야 용지 나라니에 네스 대여지 다되다 샤양 루 루충 르마 츠비는 그 제치가 아 아지 그 제치가 장게 숨고르 치다
1: 숨고 가르쳐 그래 풀랍다 조사 매버도 마지 전 삼르스던다 되다 만주 루충 주디 랍스 진짜 혈배야. 랑게 혼수님도 생각 깊다. 영도에. 이뉴. 왜 교수님 말로 쓰이.
0: 니 고민도

0: 라레네 유제 락시 송화 수녀베
1: 아니 쉬시죠
0: 코스 과시소
2: 코스 급제 총도 예당수 라라 락다 주에서 치마 마디 샤추
0: 으시 대사문 하제야베 마고치 제도
2: 레로 상면 응유 주제 라 락다 녀브리 락다 디 쳔부르다 또다 녀라 미디엄
0: 으시 디 제소야 하도 문에 여도 여도 내야 디에 갑시다
2: 야 다시다
0: 녀타
2: 도고조 라레 흔에 전년 송다
0: 这座是这边的让了妈咪写不出来不行这两个新闻的话你让谁去给着你上妈第一季过去第一月学过那是中国啥叫发现的存在写图里看一次那是中国啊到了腾队新年的面对俺那样你们记得吗是那二丁妹你也是这样就是了不你让了腾队写出个什么地域让我那边做一些新的演员你还是听这些什么不会写的意思你当时给了个咖啡东西给妈妈呢一切做准备不起来就
2: 等到十九岁再照顾对带你洗洗洗我那让穷才行啊拉不住酒店去了七个酒店去不对这些东西钱呢咱们不够洗都麻烦不够老酒店去了阿姐俺还是来忙好公寓子现在红烧鞋也黄酒了让给南屋这看见太多了让给你这鞋鱼呢你也让了给洗洗洗鞋鱼
0: 是的
2: 你也不天不洗下去呢昨天路上了单图也不多
0: 俺最拿我这里你家别的超出租的俺弄我那一过去算不算不过那边找是买不能买的人家昨天路中了单位也还了嘞我昨天就到兄弟昨天路中了中秋买吧一年他的哪大名都过你也让你养家去写阿姐写吧你过来写嘛多让几百你不写嘛的呀对当这样俺过来没多不是让几个人亲戚来亲戚们呗你老朱大姐虽然来还久了啊 我那一这座也挺重啊也好些许俺的阿姐皮给脸上的三个人做些马上去治愈天马在他的年老朱大姐老几年没去吧公司那么差别的你来没比比过得了所以主要是钱的更麻烦哼省不着钱我妈的他听这些啊你三个十三单位俺先劝钱买一年让了你写下去所以来主要是去了

0: ngale khyang ma do chile da jun tang gu ne xie ne ne ka de ko ba chou zhe a tang sha bo
1: de da ran ge tang xie song mi di ran ka de ma chou bi ne mi di che ga no da ma ri ya ma xi da ta ge ba
0: tin zhe yong ya ko ba yao zhe jin ma ne nga nin da zhi xin gong si na ne mi di tu ri sam lu kuo ne sui zhi xiong gi
1: qian ne mi di lian zhe xie ni
0: 让别来写写，什么都当过，用得呀。
1: 啊，这你也是呢，让给亲戚去写读，说说看啊，读的这么大呢，用得个是个月，让个钱呢。让给兄弟别啊，你去那个美国不得子通的，俺这交个药引不，心里还可以。让给别来听这写的，我那搞起来去。哟，你快来说。
0: 치부든지 가봐야 겸 예수래 아
1: 어찌 후
0: 어찌
1: 뭐다
0: 너부 빨라 암라 천중에
2: 말해 빨라 암라 천중
1: 뭐지 뭐라가 잘로 미색 세실로 쓰고 빨라 다 암라 천도 용도 게
2: 단도 좀 너 용 말을
1: 어찌 니시 혼상게 언니를 태우고 쓰고 가래 다야 밖에 지금 왜
2: 보라게 사와초리 송게
0: 보라게 레베제디 믹스에 제라시리 제마제
2: 레
3: 그지 마리
0: 랍제 치고 님데 장게 직접 아 디디 콘서 항상 그지
1: 네 항상 거 쓰이시
2: 레스 타고 인다
0: 예
1: 아시
0: 아시
1: 가봐야 겨우스도
0: 가봐 겨우 근데 샤니 여르베 언니를 가봤기는 매업자
1: 디디 시기 얼마다 등기 장게 그 가발리다 라니 가타 취제 카시다 좀 모두가 지도
0: 你
1: 应该请，你不，我闺秀这年早点的。早点是，钱呢？啥？
0: 咱停车去的。
1: 哟，停车去的啥事的啊？找找找，你去了，走着找。

0: 嘉伟，让罗阳呗。俺们几时当地这里呗？泡沫卡工在修东西的，让拉多卡巴詹姆斯些待遇呗。
1: 嗯，你那么啥去录个情况？嘉伟，让村里面口东家，新到俺们口东家，吃些汤底子茶，菜是的，谁敢拿录下也？啥去交易？
2: 진예, 디린 가르가르장 봐.
3: 어, 프랑스 개체, 강친체, 빨리 샵주자미.
2: 아래, 잠아 교제리지도. 신다 개장 매배.
3: 어, 너 응지기 교셔지 TV.
2: 응지 교셔지래 TV 매배.
3: 아.
2: 헤, 제나 숨자지 시징아 군이주 뒤집러 가래. 얘랑 럽뉴유 봐. 정도게. 家里 좀 재배.
1: 야, 신예, 철로미 커동다. 자위, 신도 아미 커동.
2: 장수 쇼다. 사바가 내리지, 라다가 봐 잼지 냠지게, 표정 범지, 소중 제도 그룹에. 상가 주지 칸티나, 니남 당시 대유배.
4: 我别的卡巴爹爹咩，那么久没我写来得个咩？我个姐姐个姐，现在咪把风景念动大呀，可热了啊！电视大，这我妈去死，你让听我喝出些么子咩？
1: 你也控制大，这我亲咩？
4: 马上说的电视，俺就听到屋里那吹嘛是。空气老大当也过的，让许多情嘛是。阿吉卡马电视大，卡达些电嘛是。
1: 让另一个的新月拿了所长也不去，培训给江浙也不去的云呐，
4: 是呢，拉不着也不去了，去不得。
1: 嘉伟，让俺是啥种哎？场面不就看个奇怪人们的培训不够多做文教去要是个的，我那是呗。让对哒，创造拿了检查表扎起的，对。
4: 现在每班明天做，给请我那些兵呢，准备下周的。
2: 디리네 고조제 자만드 시제도나 년관 말이라 다관 말이라 시관 말이 샘쇼시 지금님디 만주 신여게 예바도 리부짐제 장제 생수 먹고리 만주 짐장군의 신아 신여 앙탕마도 님리는 용마리 원조준에게 앙탕 등무리 신다 잠 동무리
1: 쟤는 지리 도마르베
4: 嗯，所以纯粹节目都不能做，三档嘛的，对我来都是记得。写嘛多，让金子们切切，你们可是要的啊？我是不注意。
1: 你也去聊个情歌。
5: 喂，张队吧，老刘呗，对的，俺让你把那药物吃得多，让队员们叫不停的吃不停的，我那吃在吃不多啊。爸呀，这人开始吃药，我对的，队员们吃不多，把我们吃不多啊，对的。老板，啊，跑不去，跑不去，跑了，正在吃药。 当妈的，看那啥人都还没给当过。当妈的去，快去喂。快点去。哎。爷爷让俺过过当节，干别吃酒呗。你可对老子姐姐可是过意了嗦。俺我没，不过那只要紧当团大事吧。
0: 让三弟妹啊，老皮的让了也吃了呗。让女啊，不想让老皮用当伢的，做那么干啥不是？什么大的？那咋没钱呢？公司不就是有嘛的呗？用姐姐带那个花用着。
3: 李想让女婿。俺我国家民族啦，困死个国家民族，俺不过拿只钥匙打通大家嘴巴，快去喂！
0: 让国产户买起的，我有么个需要的啊？不得行，让给困死我国也是拿不着钱币呢，几钱呢？你也不会使用大王啥家伙，听得到？
3: 使用大王随意的没呢，不过俺们俺的。他那么多年岁数，婆里年抢不起个的，让许多钱可多。
0: 用啊用啊，让准备用那陈皮的钱个用，快去买。

0: 상매 랑 전부 다 쓰게. 당원이 소진 다 유미 트랑게 신송에. 보기 바방아. 된저 테라 상추부지. 내가 님구다.
1: 파사 규다. 가리 상추부. 까무 테니아리스네 잡으리.
0: 계속 님부디 좀 마시다. 고정에. 나면은 미망부디 저게 상 도후식스베. 나면은 뒤균상러 야춘의 마신에 된 줄로부터 상을 야출을 그르베. 녀새지르 다심지야.
1: 녀나시이다. 나도 먹어.
2: 这新的这个月呢，要是他们买呗，都是得对着我学姐，不过拉不着当钥匙的学姐，因为这我呢念不起来，给不下。
3: 新的这个月呢，你那时候啷么都会死机了，更多大力气，看起是嘛的。
2: 啊，然对的，对的，你这些新贵呢，阿们的，俺做炒菜那都，咱们没人给写下。李飞凡给阿们啦。
3: 哦，这，我还没打，咱们打下。

0: 창문 겹겹 쳐봐 야시
1: Pesasu.
2: Kaseso.
1: Nie chin to di ma kunya yong yu. Nie li fei fang ge amla de nga sta be ni. Si wan gam la, so kwa na yu me be che psi. Si wan amla, la de na sing ge mi lu ta shu ru shi. Ke se ma ran ge thon ken sa shu shi.
2: Rai ning as ne kha chi de ba. Sam ja chim chu na sing ma.
1: Si, nie lam san su bi yi. Ke chi ma shi. Nie ma ran kap san si gu. Kap san gu yi.
3: Kon zhe dong dong ma ran ge a che. Mo ne de ni de ya ma xia. Mi de zong ne ya ni yi wa che tu me zha. Get it on your leg, got that dead one.
4: Concert in Jetiagi, Kim Tech Resano. Concert Jawala. Bogotonia Lupjula, Joachun, some washi. You know, concert in Jetiavino, Lobjachon and Sevino. Concert at a pet curry.
3: Tangi Munikum Zedu, Nepalian skip. Leave a fan gamela. Consobling at his own marri. Bogotonia Lupjula draw to the chilicia at his orgy.
1: 군이 갑자기 비
3: 제장 키랑그나다 삼르큐는 당요 마지 제장 김다게 랍자 박자님 시거다
0: 가리 몇 그래 뭔가 방고지 입자 자뉴시 자수 이명아 규메 이네 개 본 거 이게 결함 기분 나요 말이 볼랍자 저에 전에 세우르마도
5: 저번 나 카동 부 세제 팬도요 말이 하고 수에 지 전에 세우리 이네 전에 시다티 제 마지
3: 我要学不到昆色博友子的不恰马人，其他个难打你，用这两边么多，做那堂去偷马人。上个内陆用在都是你还我没，你还不拉着要去村打个地吧？没事呢。昆色不连呀，得开心不的，他得叫我们到村里来买吧，等你用完用。他得叫他列不你家头，其他个同桌生的这卷笔呢，他开始骂他。
0: 上学的钱的全部是来用着，上学没得这用呢。我上不下呀，路路穿的穿不起的。
3: 不是，俺是什么？他不是咱们当部的，你那哪早点就俺们这店屋这么多，免看就是你用着呗。
0: 用啊，你免看这是当所的，你来俺们家要拆解，你不接管就用着呗。他当不家拆解，偏多看着的。
2: 세비야, 가시워라.
1: 가시워, 쟤 승마 이겼다.

0: 장가 나대 체제 갈지가.
1: 계속 주말에. 아프다. 야, 이다.
0: 지 나대 요뇨유.
1: 아프시. 됐다. 니라 쉐오. 니야 라브데. 딱셔 잠깐. 혹시 비. 라브데. 진짜 상매나러. 자기 유배 마세. 파견나러. 추철로모로 동야기. 드셔 드셔. 전도 제가 천시장서로 간다. 대화 장서로 가. 전향 장서로 가. 천대기 락세보르 겹스. 강세보르 겹스. 추기했어.
0: 장가 드스 셰제 차카르 여제. 드스 직제 잠지. 라브사바 드스 삼무 유거촌. 조디 루프티 치조다. 기겐 야르시. 라브데 루규딘 여르베. 딩조 타브 여르베. 이교린 자 타브 여르베. 기겐 닝부 카츠 등 여제. 정시디 겐 간조 제토르베.
1: 닝도 라케 스고도고. 신화를 패터 쉬 가리메. 라케 세브싱미 두고. 수수도주다. 님실딘체 따와랑 지치고 와라.
0: 나래 전화 제비나 개치시 디기겐지. 님뇽 유베기겐 거르마도 라프 튼조 유미딘제 과 용제. 콘츠 단도 수소에 부부지. 부고 근제스 럭그랴. 아지 당 알로스 게 먹어. 편도 요마지 모데나 주.
1: 다시는 럭주 전에비.
0: 디 인고 좀.

0: 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지도 카버 레고르 제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 로제 파트 니도니 슈저루 지아싱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여베 켄드디라 캬토 심제낭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지가와탕 쳇미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여라 낭례능투탕 치라 참차티에티 켄치 하장 참부여 로제 파트 지아싱비에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타이디숑 로살베 림프치고 타이디숑 치변 탐카지라 고르쿠츠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르 히뷰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다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싱베 푸미 디통티 습토 참부 유베 킨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지가와탕 쳇미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여라 낭례능투탕 치라 참차티에티 켄치 하장 참부여 로게 파트 지아르 신비에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타이디숑 로살베 림프치고 타이디숑 치변 탐카지라 고르쿠츠고 불레트미게 니가 지신 군디 티웨디 카장의 체가 유베 강조 시바르 히뷰 그스슈 타이디숑 로살베 라다
2: 드링안조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하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스 다고나는 건데
4: 대우 수수도
3: 와라. 나세.
4: 양우 수수도.
3: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4: 나디 하고 나서 와라.
3: 디 로게바즈 함 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4: 나세.
5: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3: 네 네.
5: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 수도.
3: 나세.
5: 아. 대외장아랑도 야가 차와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3: 나 저는 레바데 기란 티부도 왜?
5: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3: 나 기란 책을 틱스들래. 피아이 기란.
5: 나세 나세.
6: 너 한국 디냐 건다 람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데
3: 어디 그랑게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네 그랑이야 내가 뷰비
0: 지도 카버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르 싱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유베 켄디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지가와탕 쳇미록바 갸체탕 폐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여라 낭례능투탕 치라 참차티에티 켄치 하장 참부여 로게 파트 지아르 싱비에 품이 뒤통
7: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8: 야미 김비 너궁 디부 메바타 너궁 카바 너치 약스된 바 고나 구유콜 럽칭이드 로스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偏不语 규림용了写书语别 写书语起了 给林语 카바앙창 레워게구지 추숨구구 구추숨 三年 라스냥첸람 후캉맨캉키 네두부살베카주 칭비탕 나녜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디구요카주 칭비탕 나녜매제총캉 로고총길 네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부요카주 칭비탕 나녜매제총캉
9: 미글라 딱제 제네 밍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밍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탕 잉통센제 냠제기 밍라 지제 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밍라 딱제 제제 밍네기 내퇴무유네 신투블라 컹충기무유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밍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기 안지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뛰어유진 계린 빵딘 쥐영아탕 미토장시 목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 접지 집어탄 미 세범 미통과 믹주 튼바 믹 깜보 속에 내튼 유지 毕竟避免堂铁卫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南列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哈斯创建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您长陆地卡巴了列国给估计初期啊啊啊你出即顿松也咕咕咕顿啊你出

0: 라고 차르치스
1: 티딩 간추에 딩잉이 뉘비 파로제 정즈루베 쇼고 소녀이 땡땡 심부체리
2: 타다 모모타비 쇼고이 치슈라 세켄 예베 양내 양토 추시에 짱모동크 대지 빠부슈니 동부르 제티 랑즈이 개크 랑즈이 개바티 쇼고이 초와 쇠바 대토바 마세 칼라서드야 심부유
1: 这差数呢 빠부슈제 근데 저구슈도 디간라 정즈루 땡땡 심부체리
3: 小鬼最差的铁顶图整只球把它整只小鬼随时不是第小鬼人第俺最朋友的呀康朗当时的家给他呢谢谢们说第小鬼给孙人第心不觉的
2: Panzi, Renyuki, Yuso Tungule Suebe, Simse Pesar Theatre, Yugurwe Kasutobe, Jawachi. Medotu, Sujunki, Kendin Simse Yubem Haze, Tirup Sadunki, Tarzoya, Kepu. Renjun Jilunche, Kesar Chongwe, Pusum Tobe, Kubzitaki, Seri Sardu Chebara, Pardon Chibutu. Medo zong chong tu yuebe sakhan tini minam gi mimbari ki kendien simse nyong ryo cha yu zirri shi la kyuru yu. Sakhan ki jida ni lorup kongen chi kebe lobjian tuyen ni payu la logdi le ryo chi gen shi yin.
4: Shanghai lobja chenbi yin. Lobja tuyen chi reng nyi payu la long diyo chong. Tanda medo pegye chenpo chong da medo lo yu gola yong ni haja mangpo yu ri. Kwanzu gyu zang pyu zang ki medo simse dinti nyong ryo tumla samchuk. Tanto membariki suyunki yuechu chitab diye junzi tumna samchu. Samchu zo tindaji yin.
2: Suyunki yuechu chitab tang, tingrib ki sato naba sumri cheba ti, bima tsirinki sakhan zogbe mingsi kechu shishi. Techu, kechu denshu shikni, membariki barzin sama yinba tang, yundo ki shinglu ti jile nguansi tu.
5: Tenga, rikyu tu chodwe chigen chengnyu miriki gyubji rangsa ne lindi xinglu sanyue tu pechue chigiyo. Le mebe xinglu te sama sagyuro dabde zhubo ma se chuaya tangbora kyuro. Mimba riki barzin same chue medo ki jemara sebe kenden tre yubo ma se mimbe surben ta mimbe kenden changce Surbien gambota pakshi nguyma, medo ki tse nguyma so yuebe chowa hachangki simshi sei ki tangachi. Menam ki, mebe simse kangma nyong ryo tobe che tu, bema tsirin ki tu ngeme tu, tu zi tang tsambe seri chari che di, barzin same tse minra wa jeba gyegu yubshi.
6: Jobe ma,
7: oh.
6: 铁柱阿是对的腾都多少次坐过去吧第一次不坐也不下下有车底插死多铲子插不插不是车底先到几的
2: 제야도가 되다. 딘제 제비는 아니 따다치바. 급저 신다치다 제나 용도에. 단대 넘두기 체지나. 어, 다그지. 네, 체 가르 제기도에 삼무야고시다. 다리 체 제비 랭겐티 마진 저시 치린라 지체. 저시 치린이 충두니 유저로라 가부유. 머신 매도기 양변의 린트 세리 표송 초보 유명 대체니 버진 삼매낭 로교로 참배 채식 됨거나

0: 저,你常在你所有,地林和谐,拍给网络关系,跟着家都被抓起来的。
1: 레메디 나르스도 왕라과디 돔돔체 심부치샤샤 디니니가 심부시도 장제체나 왕라과디 또 참부도 선인의 응을러 왕라과디 장제스는 말베
0: 오지
1: 야 참참나 레메디 선에 지바
2: 저시 지랭기 체사바라 베마 지랭기 켈렌 토베 루이 챔부시총 관전 초야 매도기 튜지 민저위 심세기 좋아 묘르 체규 총회
1: 내 삼르체나 건주초 튜지 말은 거래 튜지다 참배 세리딘데 뛰어넘는 삼초 드리 다수 체빈데 좋아디 야고 차샤 장부체나 매도라 장제수다 망부 득지 요 마시 대응 안 조 장제수야 자람가 죽어지 다리 장제 사업지 뛰어넘자 가보시라죠 좋아디 야고 차샤
2: 메도도 지오 토싱 신문 조마타 초종 토부여 초종의 위수 내배 배매 메도기 배유티라 제 표송 속에 경외 남아 정신 대신 보고의 심세 망다시 티네트 티니 정중 감기 라다시 인라 미남기 루리타 녜줄라 띠네 되바시게인 종슈르 최기 심세기 천자라 티다 미남기 균투 쯔린 집에 쯔 미름 내 미름 바르토 균형 양식이에요.

0: Tiring anzu lo yeba zh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i dursi, daga zhu.
1: Di shabsha zhu, odi jik tsu dursi daga nani nandu be?
2: Gyawu shushtu wala.
1: Nase?
2: Yangu shushtu.
1: Chana lemba di tibu duwe?
2: Da di hao hongha shu wala.
1: Di lo yeba zhu lam, an kira liya piya yi.
2: Nase, nase.
3: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제도 담바야 양모시오도 그래서 대외장아랑도 야가 차오당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왔다
1: 나
4: 지도 카바라 네거지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5: 야미 김비 넘홍 디부 메타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6: 칭비 당니 나녜 디 당키 칠레 십슈 디네 시인라 개용키 규지 총다 시갸인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 인베 토로 데뷔 이치 낭초
5: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0: 고들 남자 사부디 키딘 랍자 치주리스 그리베
1: 최소 여자라 오늘 롱도시 학교도 와 가로라베 마세 유보이쇼 저시 니세로
2: 디디 인고 좀
1: 말한조 공세 관자로 광동 차사 수소샤 오늘 심도 갑수도 와
2: 자로치 무이드 니야 최수차
0: 제시 가르유
2: 니엘 모트스뉴 라주디게 아자샤오난 기부진
1: 아 지 아자샤오난가 볼런티 고 말이
2: 튼다 니드스리 란드야 니 아자 무이 기부제비나 직신 아자 갑춘제 나다 쇼무지 얄 무든지 그래
1: 김제도

0: 자.
1: 네. 오즈라. 연미 뭐지 단도 와.
0: 자. 동기야. 뒤지이디 자다. 야구스도. 아자랑 뒤나면 로저께다. 이원도야 체리.
1: 정지도 배. 아지야 가류.
0: 김해. 뜨다.
1: 랑 뭐지 왜?
0: 닝브레. 야우라스도 아니야 뉴비.
1: 야구대야도 와.
0: 오스트고에 칭하다 겨눈 제비. 아자. 라도 가봐대 매베.
1: 대매 가제도.
0: 다치다.
1: 우지. 락다 제베 마세 예미 머지뉴. 텐동우이 김부제제. 뭐가 좀 배아.
0: 뭐가 다 좀 배다. 남자 사업 리그 좀 자. 진다게 창흥이 치주 제주.
1: 우지 치텐레 경어지. 다디 야오 쉬우샤. 머지디 뉴나 청룽거 그리라. 텐도 타르고 과저 내리리.
0: 아자. 텐도 무디제 야오 쉬우나. 롱에나라. 마 사르테도 그 쳇도 봐.
1: 나 이지유. 나지 치텐게 칼레 기베 쉬고. 텐데 리그 유그리. 빨라게 머지디 시즈메.
0: 시소. 게임기 해체제 람사 동료제 나시제 단추.
1: 락시 잡도 쓰고드게.
0: 아 사랑 대신 줘.
1: 예콜 규무유. 게르스 녜디. 나란줄레 광고 막 시투리.
0: 예콜 수빈. 나한테 상상 송자. 퍼치 기부제 대고 삼주. 콩갱아 미캬 든두다. 탄도문도 제마 삼등음도 숨기. 탄데 녜 차긴다 제 뭐저 콩케부스다. 닝지부 추나. 다게 지바. 지망아 나심 부충수는 안 모르지에 지고 삼주.
1: 뭐자 제기 자우르베 아.
0: 제미 모르 공기불이 자제 초와 말이.
1: 우지 나지 치된 초게 캐도 봐. 탄데게 그 된다 타취 제베 돈도산산 임베.
0: 나 탄다. 모르 어떤가.
1: 바이바이.
0: 아차 말이. 아자, 동기자 아마 집 칠라. 수시 업무 통도 다 받아내려면도.
2: 니네 패다.
3: 就黄了，他去哪？
0: 这怎么说？原本对的，车东个亚那阿拉东个。那个就是阿拉东是呗？这个，然后那地方的吉普乡下的多啊。我那个就是阿拉东呀，对的。
3: 车不凶，那对跟去那个几个德国百姓那看那阿拉么多别的没呢，差不多个啊。
0: 让个军区去吧，你唐林去呢？
3: 平常看着人家长嘛，路段把没干的过来，特别特别做，这下下就这样子了，是吧？让你看着些呢，就下不下多，我那让了很生气。
2: 今天有没让老们多个？那我多，也够多。今天要看不习惯的。
3: 让吃的高了，他都学的，你出去学。这个嘛啥？老主任你不送咋？你怎么在家吃？
2: 天佑那当跟这一面新贵呗？啊，
3: 看这多。
2: 他都家在哪住呗？现在的开门多。天佑他都岁岁旁边哪住下去？巴拉的中部、科目，他都你们上的，种地过去。让山东的，还会还做要嘛些？可有顶着我了，这不就要我吃土的事呢？所以请这。
0: 怎么说？你好，我说，你让我说嘛这么大？天佑了，同梅姐，我摘不回来，三皮是拉起来不？同同我有段子看不干什么？没事，我同身边王四个嘛的。来嘛来。
2: 总这边车不凶，怎么的？去我隔壁电视柜这吃的，来这个这个随时不？我让苏老平住的，我就参加主任的上海老年所长车不凶级别够不了？上海老年所长，中央那点嘛是呗？
0: 啊，这都是老军人不的，天佑总这边我还做这个嘞，他同我还做这个多。 나랑 좀 죽고도 보이 토간지나 커미니 미라솜님 보디 그냥 칸데요로 단데미 찬용도 한 경유 가출래 사신다 니 하고 매 나도 장이 총기라 민우주 십시 숨리 이거지세 사지 름도서나 미유신다 유베 다리
1: 세브 하고스 맨스고르 봐 바바이
0: 야야 원래 구다 닝고 칼라 님 보사가죠 월 차가 샤모다 디스 센슈탄 심부주어리
1: 지겨 황라 슈덴 자고 닝고 미다 좀 기체차

0: 쿠니 뼈진비나 야구 용거를 왜
1: 보고 체보 찾아 다가 도마리 간다가 깨지 타기 미모 라끼부 주나 아 가르치네 개미도
0: 텐조 레가 저거도 갈아 이어라 미일라자 저거리 이한 칸을 퇴바 제고 지금 말베 아
1: 나 규메 미이 되베 유나 조송이에 다죠
0: 사람 우이 얼어봐
2: 섭도 쉬었을게 다 섭도 쉬었게 했어 봐 너무 괜한 인수였는데 돈이 오메 마치 괜한 이게 텐조로 수요단지에 사주 차주 채입지 이내 심사하셔부 담아 입낭 마지 시라만 최다
1: 나오네 김미도
0: 나의 김미도
2: 아지 지샤 지샤 경도시 만난다 딜레가 심가태
1: 제로 지만에 저도 하다가 용예배
2: 아니 선주 렘매다가 출로 용기 로용도 용 돌디나
0: 메예 아니 알아도스도 계지셰제 대기기 자 녀로로교 텐조님도 로지지 짐제 심 헐르제 타마리 녀가교
2: 제능아 죽인다 와지 年老不知足呢 你看是啊,冷过给说子的 我最后谈下的,学那了,咱们就去呢 快快那,那是素质
0: 你也没事情呢 说话算不着 一年没的,看看那路下
1: 我啊,你不要去那了 秀姨,秀姨,感谢秀姨
2: 妈去了,给我去那边,注意哪
0: 这当然可多的就对了 당하라니 장게 세야기 부구야마 세베 장동건지 세야디 차도가
1: 나라니 요고 부구야마 세베 장동건지 차도요리 지만에 질리직디지 요다
0: 아지지지소 장딘지 인기리 마저그 말다 나던도 나라 시리에 여러버
1: 호리 장칠도도 부충 여러버 다시는 아라니게 제만에 로즈 직림제 시대를 로고 채우래
0: 영아 아라니게 로즈 직림다 심내를 법제 시대를 로고 채우래 이다

0: Wait. You don't listen, man. Tell him, man. You kill.
1: Oh, more, more. Give Lori, give Lori, and then Rasta.
0: Oh.
1: Gela, give God to see another.
0: Shanti, take home. Niji, get a lamb to take Kisha.
1: Take a jordi. Kuzi, so on the term, da, Majaka, Jom, Jo. Dear Leda, Shanka, so on the summer.
0: Dear Ostoa.
1: Dear, oh.
0: Toba, Mamma, Chebe, Mado. Come back, hello, Oze.
1: Pusso, Tong, Stoa.
0: Oze, do some cherry.
1: Jean Homme Duel Gammeza, near Shosh near you. Show don't catch him, Marva.
0: Oh. No, Homme Duel Gamme, Branga Jamie.
1: Jean Chung Duel Homme Duel Gamme, your magic, Shiba.
0: No, Homme Tun Chosigi.
1: Come at it.
0: Did he?
1: Did
0: you do?
1: I'm not that. Timmy, why you?
0: Dear you. Yes, you da. Yeah.
1: 여우도 강부침부 도그
0: 제리
1: 하지 다담이 있다더라
0: 제 나 고조 답 됐잖아 또 스키바 잘라 담아지 직제 어 슬리고리 차타나 수배 마세 사촌 제토미도
1: 이네 치러 려면도 유서 점지지 도 싱차보다 더저 차비여지
0: 이네 사촌 강배나 지규 손자 치러다 좋아요 말이 谢玉的给我做嘉宾呢可我是不是多第三三零
1: 你也长了很多你那可是起来给陈牛中就黑鱼那个忙我是多所以这些一个点就算了
0: 哦亚洲啊我出来打死
1: 给谁听这些姐敲头给啊然后对子把那个黑松木的话
0: 能就你们店装起给咖啡东哥拿过来我比
1: 东哥一
0: 出来对的
1: 可算黄超平的让着破肚起来穷一起
0: 是差不多没可不懂你的兄弟有没有做的连老爷买账，马大哥，你打算别说许多。
1: 人心就老慢，总不是一年级，我总不是不贴家几个，还讲不听这孙呢。看没了吧，看点的，上了云台云外大事。
0: 听这着我，着我着我，起来正忙着我。这不凶三中天了，俺谈的路去路面出在人民多，肯用钱不着吧。
1: 何子，贴不点子，开起买不着。
0: 妈的妈的，真是的，贴不点天文员，天气等牛月，他都地南的高月白贴不开些些币。哦，就算牛不是那么多，一年拉另外个牛开起，我那片土是大土，老些土个。
1: 大伙起来有嘛的？天佑，大伙起来他有嘛的？他们谁起来？你也着完了，到我这来了，让农民让送不满税不钱，然了，抢不停这满钱的生意。
0: 你先说，你先说，老对不起，上久了，秦某文，你不借点用过的，爹让叫他去，今天俺你们多，真不借点的，他正丢嘴里个，俺就过瘾。三叫他，可不叫你咋，引出眼动的，你们送去进来车里，穷人差他们了，出去都不得做，梦想两个双张。能打不过，老对不起。
1: 勇啊，日不堂三十啊，俺老爹说。

0: 장 탄데 삼 단다데 나 갑시라쵸
1: 삼 단다 근데 쓰기 장게 뺏샤다 용도에
0: 지스 다 간도 쳐 마지 응어 딜레사 좀 여치 나 죽인다
1: 네 맞게요
0: 게 먹어
1: 말해.
0: 나 후동 부르고 게 먹어.
1: 계속 말해. 네 맞게요. 맞게 해줘다.
0: 지수 지수, 고마 티다. 자야 교.
1: 말해.
0: 두주 덤지지에 사좀 치. 용도가. 아주 그냥.
1: 영화.
0: 바이바이.

0: 링크 당가죠. 이 단기 링크 당가죠. 다리 주지 좋은가? 세진 나가 좀 봐. 롱중기 딛죠. 산용 잠파, 시즈 용 잠파, 마치 용 잠나고 주리 당, 쇼버지 농창 주. 모체 당 신도 망상 추고. 下堂恰恰我们鸟西所文藏去过，我们堂 Semiri 学习新多所，你们去过出门藏去过，东西老堂恰堂文藏去过。
1: 陆团结三十九年，连堂的错啊，如果。

0: 하지. 봐라. 기란 기란. 진짜 남편 말해. 나한테 가게 거야 민도.
1: 가게 거야 민도 쓰가지. 장르 쓰다야 그 자세탄 거어 봐. 네 디나라 가부식도 다 방제. 집에 가로 위에. 차기 배마세 빌어서 주그래. 차돌 통다.
0: 봐라. 머신에 사와 챔부동. 자세탄 토비는 나 차주 얘기. 살 좀 잘 껴줘도 와.
1: 아, 제 지게 지도 로유 시베랑 시송자 차주 얘기 말해. 어제 장 첩송 지도 레버 주고로 봐. 네 디나라 다게는 지로유. 대편 토르다.
0: 나 수주 가르고 우유매. 나래 셉싱 그유. 예. 대답 다 갔대 요 말다. 그냥 토레나 먹어.
1: 디샤 디샤. 나 다른 거 되네 용비. 계속 자고 지 셈은 좀라. 추가하게 녹음도.
0: 같이 사. 봐라. 네 키라로 전다 쉬고. 이네 토르 샤바나. 제마네 키라 대피드 나 럽스나다. 페갸마나. 네 시다 키 쉬고메. 첩슈 치우유자 코르유데 취니다 튜브츠 고기. 코고스 무시에 대 고기. 띵띵띵 스쿠지데 렘비노. 네 삼로 베드 추제 동강 차주기. 나디에 영야디 코고스 무슈르 삼주. 시마도 나디 여러분. 대표자 가져오래. 좋아. 봐라. 봐라. 예슈브 계란게 세 중에.
1: 아니. 거죠.
0: 다시 계란게 아 양자수 나다.
1: 장게 나 지마디에 용배 겁라. 니네 랑 럽지. 미든 토그르 스고르바. 이네 나 랑 바바르다. 디스 디스. 장게 나 수나 지고 여러봐. 용아 용아. 장 좀 티시 나 주고 인.
0: 지네 계란 수나 체면. 마디야 사르솜 치고 오르고
1: 오지 뇌제리에 다가 적인다 수고용도 기기
0: 용아

0: 소인 봐. 봐라. 딱히 나 연기 간다 아니야, 이봐.
1: 장 암람하지 아. 치지 잘라 제면 남사 친구.
0: 소다.
1: 뭐라고 봐요? 나네 튼튼 단지 신송. 뭐라 통하면 되고.
0: 통한 겹대 샤유. 나대 유두 뭐라 샤스미도.
1: 아래. 오늘 집에.
0: 오늘 이.
1: 뭐라 공항 친구들 이제 가서 가라 샤니 여러베. 비게 샤비나 된자 여러베. 다 가라고.
0: 봐라. 캐랑게 소스 이지 꼬레 가고 되는 한 거야 두게.
1: 아까래 그거도 검사.
0: 장이 총기 뒤에서 화채 보여리. 다들 닝내 나야 쇼치 쇼 뒤쪽들이. 캐랑게 가디 도스고 아 니 머리 시켜 당. 머리 내서는 니 캐랑 마기야죠. 도스고나 용도에.
1: 용 말해.
0: 나 시안 캐랑게 드린 게 고도가 마비야. 용도에.
1: 아 용아. 나 죽인다.
0: 我这是干哪啦 继续让我们说啊
1: 用哪里?
2: 喂, 大姐没有用对,
0: 光不从啊

0: 노보, 라크디 로용이 봐. 최소 책을 고 말했어도. 최소 치스 주게. 세다 팀이 잡서 가게 줘.
1: 노보, 면접 하러 처와시라도. 도스 고 아니야 겨우 용고.
0: 영아, 니나 고대죠.
2: 七天左，同多两个嘛，用不起，还是个。

0: 다 디스 처음 난다. 전다 거리 있습니다.
1: 라셈제 큰 능금이 누구야? 아.
0: 라셈 제가 가지고 그래.
1: 조태유. 조태유다. 수신 양갸 가로 죽으면서 섬 것도 와.
0: 조태유게 가로 죽으면 했으기.
1: 제가 이 책도 게. 쟤는 강변에 하면 너도 그때 제 앞에 아.
0: 매도에 막 가로 그래. 나 할 매도 많고 있네. 빨라 결할 하나라도.
1: 쟤는 뭐죠? 뭐죠? 뭐야? 매봐 가 제 앞에 아.
0: 인기 말이. 뭐죠? 소단 캐매자. 쫄아네 뭐를 넣어 말이.
1: 세상 텐저도네 세세 가르치고 와래 아. 더고 싸고야 도스기요. 나 심제라 해야디. 저지고 실 대장 소수 준 토고 말했으기요. 하고 숨에.
0: 쟤는 근데 저래. 군이 승가 저래.
1: 아, 진짜 내 맛이다. 장게 사면 봐. 모원 취재. 저를 다가 교다. 저러 근데 이미 제주시다.
0: 영아.
2: 너부 나 로영이다.
3: 나 로영 배 너부.
2: 응.
3: 응. 어, 어, 나 내가 좀 내가
2: 좀. 장아 부디 전에 내가 좀 해가 줘 어제. 티링한 집에 가 칸러. 진짜 창요 내 집인도. 최장 최저게 삼시 체제 냅지 냅스 샤우스.
3: 어. 전에 여지. 여지 너부 너스니에데. 하디스니디
2: 아니 이두민도 타랑할 내가 주도 주님아 도대체 잔료 통민도 잔가가 천중에
3: 어 천주 시다 천주
2: 노부
3: 응
2: 니엣지 니엣스 차야 카고 주고 아까 다 취재 그 도랑 차가 용비 잔예마 되는 용도게
3: 노부 카르니다 니메고 니엣스 뭐지는 광다 비르스부 요마시 나도스냐슈다. 니세스는 셰초리.
2: 아시. 찬예 마데체. 아님도 도스도다. 용도게. 응. 야치니 말 봐.

0: 올라. 아자라디 녀바랑 모르다야 가리나.
1: 녀가 봐싱돼.
0: 녀바랑 모르 아자라디. 왜 이렇게 말해 봐.
1: 닝 좀 된대게 모르는 거 아용.
0: 올라.
1: 어.
0: 녀바랑 아무나 가가나야. 아자라디 쳇드베.
1: 보고서 좀 얘기해 봐. 나 주도 마치. 바하다 암라 랑 갑시라오레 레마레
0: 어 이네
1: 이네 교스버

0: Mowe.
1: Oklage, Tseba Chena, Yongdwe. Ranga Lenge Mogo, Range, Gochok Choda, Yu Chena, Yongdwe. Balage, Mota Aja Shishinke Dambe Gordi, Bola La, Mashisudwe, ah. Oklage, Dia Tixuma.
2: Oklage, Kiran Dinja Kongla.
1: Dinja Tawa Yawja Gibbs, Mapsin. 아, 맞다 저런 거다. 따줘.
3: 아야, 댐보지에 좀 그게 뭐야? 됐다. 네, 냐 줘서마. 아야, 또 싫어. 어?
1: 뭐원? 올라가 러시아서 퍼민체유. 기부스도 교자가유.
2: 영어.
1: 교유.
3: 냐 생금도 러시아서야 가려래. 아.
1: 봐라, 맞다 쉬어유. 그랑게 저팅요라. 지만에 뭐저 밀마야 숨난다.
3: 소야도 아.
1: 수신?
3: 수신?
1: 어. 수신께 주저대세 수준칸에 몰단 좀 예통초.
3: 예스가 누가? 뭐다 도야면 진짜 임지. 배사비 배사비 내줄 허그다 내줄 쳐볼 허그래.
1: 내줄 가라 그래.
3: 아딩아 응아디 니 라그저 태교 람노티바 통조대 민도 니 장서 와주제 저 태교다 샤난 양자지 로창삼 저 양자지 로창삼
1: 저 태교게 수신다 좋아 메스기.
2: 봐라 양자지 로제지 스카스이라.
3: 아 계속매 니데 어, 지리한 수유. 어.
1: 어.
3: 네 뭐 왜 깨다가 친구.
2: 뭐원? 아무래 유다.
1: 뭐원?
2: 러스 두사겨.
4: 러스.
1: 뭐원?
2: 왜? 장발라 갈세유 아. 네 칠로네 거짓마.
1: 알래. 발라게 뭐좀 밀어 근주만 좀 마야 숨기. 학과도 범어 마야 숨기.
2: 진불아. 광무 친가 제외 뭐제 영매스도.
1: 아자 유아.
4: 보라쇼아. 아우라쇼오.
3: 요.
1: 바이바이.
2: 둥나발라.
3: 아야.
2: 오라님 세베.
4: 세베.

0: 봐라. 키랑게 나 딱 봐르시 수부서 와마핀 용도게 나래 약실하유 좋아실하유.
1: 나 계제도 마셔비나 기부촌 민도 니 고금도 와.
0: 차례 가르유 볼페이지에 쏜다.
1: 망고메 셰사다 주긴.
0: 용아 쏜다.

0: རང ཆང སྐྱབ ཅེ ཉིམ ཁ ཤེ ཅི ལེ ཅི མེ བ ཡི མུ ཅེ དེ ཁ རིན ཡིན ན
1: ཉ སམ བུ ནང ཤི ཁྱུ ན རེ མི དུ མི ང ཕོ མ ནི ཆང སྐྱབ ཅི མེ བྲ
0: ཉ ཨམ ལ གེ ས잔 ཡ གོ སུམ སུམ ཚོམ གོ ཤི སུ གེ ངོ ནེ མ ཁྱུ ན ཁ ཅི གུ རི
1: ཁྱིག ཁྱི
0: སྱི སྱི སྱི སྱི སྱི སུམ ཐུམ གོ ཤི རང དང དེ བང གེ ཆེ བི ཁ རི ཐེ ལ ཐུམ གོ མི དོ ཨ
1: སྱི ཐེ ལ ང སུ ཡིན དོ ཁ ལ སྱི ཤི ནེ ནང དང མེ
0: དེ ང ཡི ཆི གི ཆེ ནི ཤི ཡི ཐུམ གོ དུ གོ
1: 샤텔레 투비시라도 마라오 싱콘직베 랩셉베 심줄롬지 마랭가스테 소니키 마시치 모지 마싱은이히 칠레직메네 진주민 주셔고 주는 생각하셔 토유
2: 아 시험 류라 거시네 능이가 생각하시디유
1: 니모급제 셰데유 이네 대샤 응히 팔어 샤게 됨도
0: 첸사야 샤야 창고 튕고 요시 디네
1: 어 디네 녀지 대기 게르니즈 장시미
0: 마지 장게 나 로쿠루도 지다 쉐다
1: 샬로미
0: 쉐다 아체 쉬다
1: 뭐라고 차게 김이기 대보다 나 챙기 이렇게 김이기 키소스도 너 니가 진짜 어디 베리 신기
0: 말이 그리고다 저도 쉬다
1: 뭐라고 급을 시기 주보다 급을 시기 잡으시 다도 근데 쟤네 남주디 대보스 고르버 뭐라고 하는지 대비 유심 나라 근데 전에 막히게 힘도 누구 덮겨라 시그 잘못된 제 죄는 디모네 이 신하 십주도 라스 제로 지기
0: 대내 주시르다
1: 저디 뭐라게 시그 점수 가르된 그 유메디 템부 큐는 민도 오늘 이 나행용으로 지기라 뭐라 인교배 소스도 다이슈 수수 아재 진짜 신이 우마리 어서 어서 연어샤
0: 다라 녀저 지기 요시
1: 어 자게 근데 진짜죠
0: 디면 신다 여르베 녀랑 시오 찬스 겸니 람상 카가 지규 요 마시 년지세트 부구 제면 봐 람상 찬스 겸니 타그리 계시문에 초아 규민도나 펜주 우주체 포도다 대마시 나지 저아제는 뒤에 진주시 덥지
1: 어 계속 또 참을 하게 셰스마 상상스게 유메자 개펀 꾸기 잘하기 나고 말했다디 시금도 고
0: 지 녜 저아든 저 하고 마시 이내 녜 란다 대왕게 체베 파기 내주 저 가리메 하고스 디 가려스는 키나니 펜주 당연히 지도미도 답이 없다 그러시야.
1: 나게 참으신도 와. 땡주 텐데 흔해죠.
0: 네 신다고 된다 이 새주 팀미도.
3: 이네 상 7天左.
0: 야, 샤다인다. 오야, 다 잡으라 치자. 치비차도와 녀모스 게단제 람파게 따죠 야론다
1: 마중메 저인 상규 마도스티
0: 왜 란 찬스 겹사다 야르 전에 용도게 저
1: 마중메 저인 상규 마도스티
0: 치비차샤 또스네 거기 얻다
3: 要得自己，要得呀！其他多。啊，是让东家休息嘛。陈伟，上个东家休会呀，要得呗。让伊的。呀，老布，小罗卓，小。啊，是那罗梅多斯的。啊，是。罗卓，我罗布。
4: 我老人对不住。老婆，老赵的，枪拍着去的，南山南城住的，然后老赵不是吧？枪不给不是老赵。

0: 미일 권다슬 없이
1: 예민이 나랑이 둔다 나르시에 조리 용도기
0: 장소매 가르시에 남사 권다슬
1: 니 러비
2: 권다르 다 딘데 집에 들마 도제 러주 니에 바라가 장 서브수르 삼제 엔가
0: 아지 지지 다 좀 먹겠다 키라니 영이 가르시에 유매 나탄다 야구진년도도
2: 빨라 다이는 안 놓은 게 깨봐 내다 전에 나한 로마 용체 님의 가로님도 치샤 예 승빈다
3: 대기 교리 야 교회님도 유배 니의 교 세샤 이식도 해
0: 남사 나고 마기 앞지 엘레 가르치 얘기도 야구 진여다
3: 영아 영아 다들 안 쉬어시 그대 제발 쉬어다
1: 나 레제 칼레시 다카즈고 뉴슈에 쳔부지 레다제다 아라도 스툼비 천외 능이 파라 카케헤메
2: 레다제제 아라스 스툼비 스워르바 레다제제 천외님도 아라도노 차부도게 아 더더케나니 텐샤 기브니에 토즈가
3: 곰시 이브리 교도교를 나도 말이 포베나 유유게 코메나 도르체 예교 세샤
0: 세샤고 에 아라스 스툼바 가르요레 장게 나 세며 두기 강치 중아 전부 이런 아슈다
3: 랑사바 슈루 마르사
0: 좀 아슈다 전부 이런 슈다
3: 용아
0: 슈다 나 세샹 다다리
3: 슈루 마르사 좀
0: 슈다 나 슈다 냐
1: 세며 쳤다지
3: 예
0: 슈다
1: 나 세며 쳤다 하지 니에 노샤 다 지즈미 예미 전다디 희년 없지. 라한 과다 슬럽죠. 얘라 롱라 스마사 지마스르시기. 달로스. 전다이 나시에 주지.
2: 발라. 쟤는 언니 로주인다.

0: 喂，俺来个鱼，让你猜。用啊，你嘛用过？물 세야죠.
1: 네.
0: 가벼운 사죠. 치다 그래.
1: 네. 나가시기 시사보다 두기.
0: 영아, 란돌지.
1: 완전아, 곱디없어. 미상아, 그래서 이래서기.
0: 근데 제발.
1: 맞아 거기 제 도움도. 나다기 나가 제비.
0: 가리나.
1: 아무나 양자고 자토유메 그런 게 지금 말이야. 네 일을 소화하고 깨토야 개는 시토고 말아봐. 최상
0: 람무랑 가고 이베
1: 아무나게 우주제 아무란다 상식 게무 주비나 네 아무나 나만 링그 유메 세주 팀어서 탄다 아무나 굽디자 네 레그메베 아직 소토고 말이야. 영원히 쓰이다.
0: 你们这高东结束了，
1: 印度这款看过的呢，情感给他们去结束。我是呢，长满娘子我嘛的呗。他是啥嘛的呗？长满娘子的现在对我的呗，哈，平头也没吧？让我猜猜，他到底是谁呢呗？爷爷，他的艾米达。 이나 잘 파비스 모란 양가 레가 세우리 계시랑라 뒤지이나 장게 심스 땅가 주다 근데 신이 모란 탄다 로고 구여지 장도 얘기다

0: 밀 주니 윤디 깨깨 야오라민도 이내가 두레지 도움도 왜 나나 란드리 닝제라
1: 저 치디엔 드리 땀상 가셔야유
0: 란시메
2: 아리 동이 오네 닝제라 아리
3: 최상고 계속 차가라 좀 해
0: 밀리 쉐니 춘자 니는 규디 감독하고 왜 이내 삼을 땐뒤 가야 김도
4: 니스 혈압 좀 와
0: 레타 쥐어서 쉬어

0: 근데 저기면 말했지 무슨? 또래를 강구 지규래. 저디 저모 쓰마던 지봐. 뭐야, 또 내 볼시면. 저 걸기신도 되어줘.
1: 후후후.
0: 이이 디니엘과 라니윤데 그 뒤에 정도에 육쇼 육쇼 다디고 세미 세미도 로우르도
2: 某些情绪开心

0: 다 랑아 슬로규.
1: 용아. 나래 송아 렌치야.
0: 어어.
1: 돈도라. 심대 마치. 녀로 왕아제 랑 렉체로 제. 랑 차긴다 제. 렉체 봐 렐라브리. 조드랑 더위 메드규리.
0: 용아.
1: 달로규. 달라 그리다나.

0: 동동 제자 동이 군이의 카가 제자 근데 쟤네 로드로님 손자 두 제바 가로래
1: 탑기 없던 데 차야 갈제래
0: 제전치 나의 모란 심대 란자 두 제가 침이
1: 네 숨시 두기 랑게세 세겨 먹어
0: 랑도 띠우치 너희 가슴에 죽지 우리 문해이
1: 네 신기 네 랑이 지 최고추
0: 문해 롱라매베
1: 문해 롱문도
0: 용아 아래를 와치해나 랑게 맥시 기부로 치는 썸주 딘데 치해나 나 가위 없음 그리 랑심나 갈삼네 냐제 마대제 크르투슈야
1: 영아

0: 야야야야. 야. 같이 가자고.
1: 사실 좀 얘기 같이 하자고.
0: 알레 좀 말해. 간단히 계셔야유.
1: 쉬다.
0: 장거 장구체 로가니 있어 봐. 다체나.
1: 야. 얘를 못 샀으래. 장거 해줘 봐.
0: 장거 매 숨은 동안.
1: 뭐? 영아, 장거 가시는 집 봐.
0: 얘네. 알레 고다. 나 셔서 귀. 로가니 얘네 로가니 얘네 서도 거지. 티리네체 샤바유스게 장타비 비피피게가 타브리 용도가
1: 다른 스마게 용도고에
0: 보다 보다 알레 보다 셰서 균다 소소서고로 소소다오 개발기 엄지여지 케시 허저게 전주 차가연 가동 치르다 용도가
1: 너 니라 셰야지 미스니디 치수 깊스 샤오지 뭐 도야자제 소소 강바 슈유
0: 제는 수유 강바 슈서 등이 안 연동다.
1: 라 여진다. 막곰 도움도. 뭐 썼어?
2: 지모은 네디네 카칸소다.
3: 응.
2: 신부시도가.
3: 응.
2: 오늘 등맨배.
3: 응.
2: 가리 이네 좋아다 우리. 가샤 신부든 제 여다.
3: 어, 우 找到了.
1: 어, 뭐야. 클래스 위에.
2: 제와야 두게.
1: 가지. 디 예시디 고소스 거로 봐. 나라 돈 다시 해.
2: 쉐다.
1: 어. 지금 뭐 대인 부디 게지 주체니 치고 싶은 일이야. 나 보면 지제 주지유. 라다 파르시 베디 레어체 되네. 야호 마지. 니스나 랑 부지제 임도 줬어요. 그때도.
3: 뭐저 가기 나가라.
1: 다지 뭐저 가디 마다. 뭐저 지부 치부 다지. 정주 치가지.
3: 정주스 하려라.
1: 홀리지 년충지 뉴르세다 머슈 소슬리 나바게 르주캉 록주쳐지
2: 게지셰드 서치야디
3: 예시무유 쇼빵아부랑데 니베웨세 롱주체 르부영라 승류기 캉바체군
2: 허지 잠 캐블아 어 셰규 쉽지도 와 아
1: 야도 대외인도 다 그러버 야시라도 그제로 부지지 마침도 허지지 대하도
2: 단도 친구리 보다 셰규다
1: 계속 말이 아니 여러분 대자 대라 낭다 먹어
2: 니엘 니엘 삼려 오시다
1: 아 삼단 하리 뭐 장부 나오기 뭐 주는 성분도 왜
3: 삼규
1: 장부 강함이 잡을 포켓 찾아와 성분도 꽤
3: 성기
1: 성부 어디 봐
3: 히
2: 장 교시 장 어우저다를 니버 젠자가 교 나 용매 용도 봐
3: 이녀 나 키라님도 중요 되게
2: 장 넘길 때 저 용도 꽤 칼라야 어디 있어시
4: 여기
0: 야야야 저거도 씨
4: 저랑 셔라
0: 터지나
4: 야 라하시
0: 교시교 상상내 처샤
4: 디 니가 합니다
0: 장경 아비스 에
4: 어
0: 다들 녀사 혼자 장 아타비
4: 장대 나 클랑 안 무줍지 클라 소해 죽음도 도대체 중요해
0: 탄도장게 년상으로 유배 사주도 배주단의 직리
4: 장 경호주 장의 낙지 장 하스도 짝짝은 흥이 용도 꽤
0: 주도 할도 마저 사공 서유
5: 사고지
0: 去了生产不算账，让你看不对。
5: 嗯。
0: 别听你看不对。
5: 日下。
0: 天佑，这不就咱们了？刚刚开车没去啊？让刚刚这车有呢，俺学的。
5: 听见该来了。
0: 对。还是雨。
5: 让给俺你们多少点账？把那个我儿子东拉钱不输给，你让毛主席账，让把那个我儿子娃有的让这头不送给，你三千块钱能当不了下？俺谈到我们有事情呢，崔姐，看点输一面，再不肯心没多。
0: 是，我上我大伯爹用了，要我用吗？是。
5: 让我那天真生不动哎！
0: 我那三毛可真是耽误事。
5: 什么事啊？
0: 哦，他都看不起那了。我让你去过，先准备着些些点的，过去你丢的给。
5: 让给跟着洗脚。
0: 他给点那乌松。军车买吧，阳光阳光啊，来个七七的，身后的跑多买点大事。
5: 我你怕了，村民这娃买的，苏姐来这些给对不多，看医生开出钱的，一年也这些没见面了。天空中啊，水那大，东大洋军车下面，刚来停车员看的呢。
0: 这是，这不就买结婚？你让送不送啊？要没有？
5: 今天的生面，让给今天吃完的。今天前面呢，台湾俺来拉过来上吧。
0: 天佑，吃面被吞到吞着，嗓子嘛当大。人嘛这，俺前面都，还他们娘子用个这，看到他们上我起码到他们吧。
5: 让你们给不说说。
0: 让呢，吞到停车。
5: 给修脚的，
0: 过差个了。啊，我主任的，算不消了。你们爷来个退休金了，没心给我打。
5: 咖啡多么送啊？
0: 刚来停车给不就我送啊？让动。
5: 叫我差别，你没给我。
0: 来不用的，没事嘛，结婚了，俺点钱了，要不去啊？主任的。
5: 哦，

0: 랑 같이 가요 봐.
1: 몽화유.
0: 같이 가.
1: 몽화유 쟤.
0: 같이 가 아재.
1: 지몽화유.
0: 랑 요도 가. 롱디야 가도.
1: 랑게 복디야 티치 같이 가. 니가 이봐 쌤들이 쓰냐 여러분.
0: 랑 요도 가. 랑 같이 가.
1: 쇼, 그린다.
0: 랑 같이 내봐.
1: 하기다.
0: 같이 윤.
1: 드린다 경치 맵소이.
0: 랑 같이 내봐. 뭐원 시영 마리 캐지 마리 빨라가 잼스가 치우사.
1: 대체 타고 야구 제기야.
0: 오, 롱디 제디야 같이 쏴.
1: 기라 삼겨 버리자, 뇨 버리자. 기라 뇨고 윤에 보고 님도 시에 만들어. 뒤에 시에는 보고 대장 수익 얘기해.
0: 랑 뇨고도 게. 부계증마리 시영마룡 와빠랄 클리톤달라 아 부코중에 뭐 뭐와 개어마리 뭐와 빠랄 클리톤달라 아 뭐와 나 가르치 뭐자 묘유자 현장시도
2: 해외 등재신의 삼시 동기 정주일러 융스미 해봐 니가 왔음 뭐지
0: 이내 니네 지교 어마리 머리 니네 산 센터 수구 여름아

0: 당 도마 깊치기 위해
1: 개민도 빨라 가봐 뛰어내지
0: 로저
1: 영아 영도
0: 전화디 램프 상황 하유
2: 장다 좋아 가려오지
0: 사무실사고 다음이 누구
2: 7天有了 포도 가르라 중미나 대롱대가 여지 묘벌 시매줘 인지 등대 채워야 열배 부신은 근데 채우지 더더 등대 제제 먼저 단지 등대 친자 나 심지어 쉽지 능기
0: 달롱마지
2: 현자시도
0: 보고 심지어 유창식

0: 증마사 당기가라 세림 토무소
1: 다른게 쇼나리 시비 말해 34고 다음도
2: 랑다 좋아하도 아 무슨 내 랑게 너무 해봐
0: 부부대 정조식이 年간过钱的 유마로 정조하는 값도 조다 랑아야주 부정조식이 아무 치료 근데 세네 니가 열어봐 정조하는 값이 비야오래 불아심 깨고는 심주라체 다 숨숨해 나시 두이
3: 我爸老去让爹许多钱的生意，爸老。
0: 顾客不要了，今晚呢，客栈吃我，拜拜。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리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시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나가 구구초
1: 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지 사브르도 와대 예 티레직 쓴다 이네데 이 나로데직 쓴다 대 별 생애면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데직 쓴다
2: 我对咱做的很多的，是的。亚明，今天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那就养死点吧。哥呐，过月口，老请你对老子进进节目都不说的。亚明，你去团时，脚步青皮糖都撇糖，青皮糖给团时青皮路呢，结合起青蛙来给预备。亚明，那是就是洗。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초디 원투기 렁교 탑람 기고니 민초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초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주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주 칭비탕 나녜 매제 총캉 로고총길 니동치 권부

0: 堂铁卫人行体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银通参在酿制体明了接这级别接心起火必须赢明了大家车子明年一年团委员先突破了坑穷给我着迷死毕竟毕明堂铁卫人行体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体按这苏德给面具起的萨多钓鱼精铁连帮天捐了堂明土脏死木久则雨普尼东瓦王子娘苏借鱼铁西铁让明日不及起不堂明三不明通瓦民族团吧，民干部说的那团原则，毕竟避免堂铁卫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南那边就关注我就人民大街堂，人民年龄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邻国的下人，花火匆匆给认真，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啊俺年初，几段松也过过过，对俺年初。
1: 哎呀，这阿吉啥？
2: 这得来多多住呗。
1: 자가 디스 스키바 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이 마레 한디 파디 베지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3: 짠나고 야구치 체위
1: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와리 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연은 주스 딜의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 야구치 링기
2: 짠야 오스차샤 东西也做够下了。
1: 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在沙子的日的，起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需要的。
2: 韩立方的我也要多。
1: 韩立方更重点的，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4: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
5: 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
6: 邻国下南区杰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0: 제규 어마리.
1: 나라니 계제 가르시네 퉁고 민도 녜 샤슬럽라 랑게 고스럽이 녜 시야야디 어 디테일 쓰메 신숨에 머신에 안 하도 유자 보고 우주 기업이 가스래 아
0: 디데 말베 랑게 우주 기업제 디데 제조 말베
1: 마리 녜로 어 지모원 부 근제 지메 나라니 파무선자 세브 싱그시 부고 장에 간라 초나 겐부도 나라니 게 머기브데도 창 부고 세세딩 디싱기 디네 Chimo wala luze ziyagi gyudinde kyun chi mindu. Ngarani loga cheza pu beti amnyimdo tsuwa yeyu yori. Puk puruba, nye ponyam tuwebe luze dinde ziga chi bin, jigma ribe.
0: Di rangge nyongro chiga chi mahari. Rangge bugu so bianzu wori. Hakuiwe, nyinga chewe luze skare, so bianzu yag luze da, chakwada kye kyuru yomari. Rangge bugu chi je luze dinde zinye yorbe.
1: Shiaroch, nga lopzen dinde chi mogo. nga rang ta tang de mi tun yu yu mi du ma xin ne nga pu lu zhe de zhe ga qin du me ye pi ge yong ru qie ju bu zam yi te ri rang ge pu le su su da wa de ge jing yin sum xi si jie se bu yao jie xu ba ba sam ka deng gu yu me a me sam ka deng gu yu me bu go se xin ju xie mo de ti ri ba bu ji bu me qie se ni a me ji bu me qie bu gu ba ba sem su da a ma lo su ge bu gu ji de ka ji de ji me qie ji qie bu qia sun xi ge ni qia bi ne be se da
0: nie ne de xiao ru ba 나가 얘 하고게 머신에 가래 보고 가리매 얘 세세 결이 나래다 와디소 보고 세세 디디 세고 줘 더도 시인이 처를 사게 좀 더요
1: 나스 가가 제는 나스 내 신이 여리 반다 셈님 제 야쇼 아 더스네 보고 수수 셈제 쉬

0: 빨라. 배주 하나 텐여인 봐. 샴주 하나 텐여인 봐.
1: 뭐와? 바베랑 치고. 샴배소 하나 가비유 배.
0: 가비유.
1: 녀러 와라 라게 샘딩네 랭게 브로. 가비유는 가비유스다. 가면 가메슬 브로. 야면 녀 디디스 치고. 샴배소 칸 가유. 정주시아 가유.
0: 정주시아 가유.
1: 영아, 네 셉시스. 제만에 나라니 배척하나 용시 치러러 류제스가 망스죠. 빨라러 라 렁초캄다 니부차기 탑시 신다디 대유. 정주차디 니가 차타샤.

0: 암라 언니 로가 차디 랄 섬수 가리유
1: 키나미 게임브르 nga 부고리 키나니 투나르니 슈도 지규 요마르 이는 예상어 신규규
0: 상어 가리
1: 키나니 니가 게 nga 가부 요리
0: 그 상어 마리 서블리 미 상매 신규리 오도 돌 가부 유베
1: 가부 유 오라 코니 초 부리 이네 바라 튀는 남양의 바라지 아무나다 바라만 좀 나지르다
0: 보여라 달로세 시유교 니뉴시
1: 바라 쇼도 좀 막연다
0: 쇼챔부도 왜
1: 또
0: 샤나 쇼쇼쇼 그 됐어래
1: 쇼총스 쇼총스 어도스
0: 와야 와야 다뉴시 용도 왜
1: 어 나 겨우 친애도

0: 깨지마 제가 가리 봐.
1: 마운에 항상스. 장게 첩주 딘제 치르 삼삼 못쇼. 장초제 디면 봐.
0: 계란주 DM 첨부 유다. 민상매 갑치 아진데 치스도.
1: DM 첨부 고위네. 컨주머 주 팀의 용구비. 태요 장게 첩중의 지지 소소 야우생 로베. 주터 매베 내다 모두 동구교 최신념 또 삼년도 제제 진행 여비. 정마사 나 이제 찾았어.
0: 김도 정마사 세고 년이 나리. 니에 진짜 지르 삼삼 못 줘.
1: 요시 요시 다 삼마도 시험 맞이 딜레 먼저 야우 채동.

0: 같이 써. 나 보리 할게 다니비.
1: 장 디부 메저.
0: 어.
1: 가봐 좀 님 봐.
0: 어머 좀 님. 슈트지.
1: 슈트 칼이야지. 게든 좀 님지 봐.
0: 마시. 기치 괜찮던 데 마시다. 슈트 칼이 여기 샀으래.
1: 손님도 좀 님 봐.
0: 마시 거 좀 님. 손님도 저래.
1: 님에 가져 님도 친제. 바로 쓰러 치. 님에 든 스텐 차 좀 님 봐.
0: 손님에 가로 님도 좀 예리스. 마시 거 좀 님. 라삼 잠아 잠아다는 용도.
1: 접시. 모두 접시. 자원에 잡든 마체비 방야스도 와. 장 잡든 체는 차가 안 타고 잡아. 오늘이다.
0: 마시미 라디오네 교랩다. 다차 친거지. 동삼장 내 법자.
1: 스티스. 저 먹어. 비 니에다 우유. 나 삼로 거든 돈에 디디랑 줘. 니랑 거든 돈이 되네 디디 줘. 뭐야? 다 고소.
0: 마시미 녀셔바 윤다. 가르치고 좀 얘기. 비 숨 들었다. 오늘이 비 콜롬이 없어지.
2: 띵왕 개체 봐. 랑카 챵용 봐.
1: 채모 지원 과도.
2: 아, 피가 더. 네 깨다로 제가 아.
1: 깨다 먹어. 나를 친척.

0: 나랑 이 사상 봐라. 뭐다 사기 지미도 나 소화된 데 긴히 듬도.
1: 소화된 데 긴히 되면 가가체도.
0: 라하셰바.
1: 야면은 레어네트. 야면은 가가체도 쓰기.

0: 다랑 발레소 교스 체는 용두고이
1: 랑자 자카르도 마타기 감게 권에 대실레사 라는 시다바 쇼레메다 남자 지대체 둘다체 가르유
0: 잠시만
2: 라우
0: 알아 위스키 슈다
2: 공무소 언제대 알아 알푼데요 말이
0: 비라 이외
2: 공무소 비라의 민도
1: 니메고는 알아둔 거야 가르쳐서 카페다 자라두는 용무도 왜
0: 알아마두는 히키티스 칸에 도움도
1: 알아 니구 유배 통치쇼다
2: 레스 또 슈나 아
1: 터치
2: 시보 간수다
1: 용아 다시 해 돕도 왜
0: 마담이 다 교수 마시
1: 라인이너 뼈제 님은 가시래 지금 무슨 와 양한테 대체
0: 님은 가시리 롤레즈가
1: 이게 말이 겨울 어째다 아직 로충이네 너 왜 이렇게 웃기다
0: 겨울 어째다 아직 로충스만 흥이 어떻게 장다미기 님도 처음 친비이너 미스라러 어글라스는 내 태자여 마시 마시에는 돈다 드랑 시지미 샤오나리 신이미 키랑이 로하 체즈리 티니 한 로하치 돈다 디바라 키비이너 꾸룽의 게임은 승비
1: 랑가스요 교수야 가차가 랑아리 랑아리 님도 맞은 용도게 녀랑 참고 셰쇼 캐나니 당군에 가로 직뒤 녀로 치면서 좀 제가래 람산 샹스겸 람산 로가시 녀들이로 뒤대 신녀가 칸디어다
0: 타마네 로르머신은 남을 럽지 가시가 다른 신의 등대 세지
1: 녀 셰바 니그르베 충뒤네 녀가를 니 유유베 람머신의 리쇼진 대로 지대조 녀랑 셰오 람이게 무서워서 现在 rang gang guo qian wen jie you man la gai tu ma li rang nu chu ka xiao ni zhe li yi ne mi gen bu ji ne su su xiao bei nu chu di su su gen ke tu qiu li
0: qi ne you ye tan de tuo nian bu ji ye ni ji de che bei gang ye di zu rang xie yu ma ji bu du zha ge su su ge yin yi san ji ma han nu ju ting ji ma de ne yong du ge
1: ye gen yin du du ka xie zu rang ge mian mie xin ge yu yi ne ne du di tan de rang ge 我有的 독주 가주 유매 심 거다. 이런 게 셉심 채우래. 라한테도 미개 버다. 미수예 미일 찍되다. 생판 리고 자 얘기 심줄 어머리. 라한 가리마. 라오.
0: 나 파리 자녀 리스는 여봐. 니랑 셰오시는 요. 더도 나 파리 자녀 리스는 니랑 클라나로 지루 입셔.
1: 양실레를 교셔서.
0: 제랑 같이 쉬다.
1: 클라나 제루 입셔. 되다. 칼라나 제류겹샤오 칼라나 제류겹샤오 칼라나 제류겹샤오 마타살레 녀 듀디게 세비샤라 셰비 데가레 케미동
0: 피게시우도 스스도 흔저 유메 여호지식 되다 충두네 안탕 거의 쓰리 데타바당 임베 헌법지기 흔저스 차비며
1: 말해 쓰는 셰비
0: 녀 신기유 장게 너희 따오모 투비지 니흡 조나게 마오베 미지 해봐 통탄토 말이 쓰니지 싶어.
1: 다 그래. 사상 팔로

0: 클라스 클라스도 잼지야 가르도 아
1: 아치 클라스 아티슈 루마리 모라링 언니 키스 춘사샤 나슈고레 용마루
0: 수레 슈쇼 모르베
1: 아 샤모리 언니 님보 부교수구유
0: 친니 님도 부교수구유 에 고르다츠 마르베 나감자라니베 친니게 사오지게제 응하니 아주는 영어도게
1: 아치 셀라치나 발라
0: 야그치시야보다 처음에 깨시게지 태요 가리 살로요 봐. 어.
2: 마 잡초 제도 무죠. 제장 소로요 비.
0: 제나 제만의 진님에 배.
2: 진님에.
0: 제나 또 저거 봐요.
2: 또 저 모자나 샤유. 오톰도 7天 도스네 클라스에 사서는 랑경아 오로자.
1: 영아
0: 랑클라스 윤기를 네 랑사랑
2: 매매매 봐라 마산두미도 캐나니 최사소는 포미에추 마 솜지나니 이 승마사 랑년아 도스야로

0: 심지 메베 야메나 케나니를 가르송해 유네 쏘다 도스마 쇼다
1: 딘데스니 다리 섬진한 예고 말이 년년하는 유 섬진한 년이요
0: 가리노
1: 이 니자 볼 정도 치고 말해 뭐 섬진한 때때
0: 계속 말해 대대네 들이
2: 제나 자 년년가 나는 유 녀사파가는 녀죠 녀자랑 생경제 첩중지기 대자 수고 겹차대야리 녀수야 구겹지 류송 속으로다
0: 나 자세 장가를 치매 류송 갈 속으래
2: 근데 녀제나 让总这不切不来，给眼前的惨吧，用不点不要了吧，扯不凶扯对，来不起来住不住是吧？
1: 扯上去哟，密码一眼十几点不得。
0: 嗯。哦，看你个什么啥呢吧，掏钱拿收银。俺呀，什么时候过了吧？过夜没多，俺这可里可里三木汤吧。他等俺过夜的，俺这几个客户什么些点就多，剩半天。

0: 저 대여야 같이 제사배 저도 대두고 대샤 안녕도 싶다 대윤 같이 가르쳐 오래 저 라생 예수 도 도지 비스 도미 아저 샤오나기 쪼라르바 예 되다 배단 괜찮아 죽어 나 배도 컴시야 샤오나비기 딱 같은 데스기 제일 뭐라게 요산 재무송에 어 가르쳐서 뭐라 균쇼송에 뭐랑 다음에 나간게 또 스트레스
1: 나어 머트송고 승비 니 APP 간래 대비 이네 소주 김조 뭐저 광야우스 엄두
0: 다지 미 화치 어르버
1: 세상에 라세가 용비 근데 전에 머디 라디오 소주 기업으로 디네 니에 다치드 랑드네 광자 토라모에 레지스티 라낭다 먹어
0: 어 쇼나 줘라 어 마시 마시 몽 빨라 미세다 너야 마시
1: 절대 비었어 디테일 랑캐와로 니에로 와로 간격 교체는 약요 봐
0: 어 볼레제비
1: 진짜도 말해 다이니 잡르치디
0: 영화 디미
1: 어 디미 뭐잖아요
0: 영화 니에다 쳐고 지렁아 돈에 담이도
1: 되기도 그스메
0: 영화 할로 딥치 니에 간조 좀 덮치오
1: 영화
0: 근데 어쩌라 길래면 봐
1: 어 메시디 tene shukde nga kye zhugyi
0: yongwa
1: xena zhan lue gyen da
0: kandres zhong yin ba
1: kongpitib zhugyi
0: mongzhi shi kye danga
1: mogo nga zhong da chigyi
0: yongwa o
1: waya da xena zhan lue gyen da
0: duxin da
1: waya duwa

0: Tisha rang khachep de. La ki be sur shitu. Ye ming yi ki nyik tanda tachi tu msige.
1: Tachi tu ya bindu. Chi ting yu ge takba rishin nga nyok rishaya di kari ime yin shine hakos. Nying tri sa di. Hakwa ya bindu. Moran le, gamme be. Moran gamme na namale je chou ji.
0: Moran ge ran zibi yor be.
1: Moran ga zibi shi ra yor ji. Ma se bu shu ri ti ji du gui. Kin su hom sa di, chan se ge sai be ji le.
0: Qi tian zo xia ruo qi. Ran tan de mo yi di zhe yu ne, dong dao su su xi jin yi sheng bu yu zhang gang gong de hang san.
1: Ye ran mo le si yu.
0: 你也是吧女的 我们呢 也不是啦心机 既然你们呢偏执执不语呢 念这姐姐 要是忙过的这团啊卡里呢
1: 你也能听得三不能的语 我念你个chance给我谈过这 你 这个时候这chance给我们呢 差不多年三吧 其实我念chance没给不起 都是错话给 搞错了这个点呢 탄테딜레 시라가 야메토 승비 녜체는 인디사디 초초지 짱 침부지나 심부능시 유엔 동치 예레 동치 넘지마도 띠부지
0: 라르 치카시 시아유 숨어 깊추네 디규도 등그리
1: 체링이 가르마 깊추나
0: 아니 추디 덴데 띵부지
1: 这真是这样呢大爷新年好过是明年朝华街抢死给我让云龙街老华街这是那么一定的巧马戏两个人街胡大街四部头的这劝马戏其他一样人气快进来快进来街
0: 빌레스티다 레지 슈겨
1: 저도
2: 스마사 치죠 그 뒤에 샹뉴르시하고 키기 문에 치는 알랍잖아 레디

0: 신의 심도 설주기
1: 양티 쇼중에
0: 텐조게 년 퇴미 싱겨 갸슬람베 소르치기 장우시에는 아 텐조를 렉해버 주는 생기
1: 지하주 라는 뜻은 누구야?
0: 쓰면 요거 줘
1: 퀸이 찬스키 배치해라 수세세 누구야?
0: 응
1: 이니 랑게 담보시면 쓰임나 미신다라 쇼미용에 성구 열어봐
0: 응응
1: 디니엘이 야랑라 삼류 총자스 근제임에 뛰어있으려고 정도해 란 찬스키 배치해라 미망고 유배 김산나 초하기야 김세카래
0: 강인스는? 김상계가 죽이 진토기라 나라 낭친 체배 나와 수용기
1: 각도 어디리 란 승가리 부자니에리 강인스나 란 총주네 차론지두 량다위 란치리 요마리 제자랑게 텐조 탐보제 심지 법에 참교 니 크섭치 주고오리 딘데 주는 란로 디부용고오리 르바
0: 당오는 나다 텐조 딘데 차야 니에교리 수입에
1: 랑균인고 중 심강균리 랑고야기 딘자다 심기딘스디 소소라레브림도 미신다라 딘부이나 미신다 유루리 소소교고이네다 그러다
0: 당오는가 다들 그저 쳐오지
1: 랑신 니가 알아 두고 등교와 말이
2: 빨라
3: 빨라 용기예 용기예
2: 빨라
3: 아 아야 야셔라 야셔지
2: 어 디리디에게 선이 권다 클라스의 산수가 용기인 선이 클라스의 산수가 용아 용두게 야 비고 대유 잼치제 마대제 정자치라
4: 러스
2: 야, 다 보려 유. 비고 나러 쉬어 집 쉬어지. 비밥 대매배.
3: 아래 대매. 이 하면은 나란히 계속 해서 더 되게.
2: 영아.
3: 아, 됐다. 됐다. 네자. 태유 나르시다 대규민도 쇼게 나브네트 건다 칼라스도 모두 용금민도 카르레 지기유나 고쳐머소 태유게 마시나 치신금민도
2: 발라 나 테마카세 주요비 태유 모저 통야미도 디
3: 폐지 좀부자
2: 좀자에 디스스 노브다 케메바 좀뉴베 오스리
3: 폐지 물라토구 여자
2: 我出马现在怕吃新个门多现在俺们让给姐姐吃的我吃新门多罢了没事呢天有了你给这卡里些呢蓝山出脚蛋给的出门多
3: 啊这对了俺打天有给这吞个门多你也特别吃新也要嘛是吧啊肯定现在给你撒上是吧你妈在穷队里你们都是嘛是吧
2: 让给今天也个有的是吧天有没心的人工生不熟千不有的谈得刚刚前面各不算着人工生不天外熟千有的不没心的水仙呢你个没吧啊这也找不着没想到给让出国总结的不是了不跑出国总长给这天子空队我们给不有好吗是
3: 没事先啦拉着前面给人家娘卡嘴要嘛的接了车不用提个银子了连大嘴大大的对的别的说都说下第一款了要我提下是冷嘛是呗如果得顶这下卡里呢随心个人罢了
2: 土地们呐啊你也大巧我可个才姐肯定是要为没几个带巧
3: 用啊用啊 영아.

0: 파크웨 주도 정말베.
1: 네 발기와 다 좋아요 말이. 나래 튼다 손자. 나래 괜케오리.
0: 마준 준도 자가위 요정. 다파스스스서 뇌게제. 럭발레도. 톤도 부근시 개월 심제 수제.
1: 제
0: 도모톤 제만의 뉴스도

0: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귀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태양 조 초비 사디오 퀴드 켜진 갸중외내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강치동망부유 강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진워타 북극겸의 마실타 보갈부인신 소군에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 뒤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시 자와 경주 디뒤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나스부터 수부진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 최내 속도 치슈시 권주 찬염 소유니 론니 슈삼지 浪过了爹呢, 强南金别, 蓝牌都, 江芒不通之语, 混子云都, 熊蓝塔, 米林伟, 扎当托了, 养那国古呢, 扎死亡, 养那偏居体力起不所, 接触水亡, 养那, 胖子我们喜悦, 各位古别, 拉通瓦丹, 国通呢, 对不他, 갑지 뽀베 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미 루에 반냠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진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 수송주 유라 교치슈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구스 송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喜悦江给年代激励松就言主个月吧他昆子卓大洋米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主个月别 昆族前面虚图江南人物系成语彭州尼江给追自家学习时昆州旅了下西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起云点南边我了求自己记得起这些个咱们有图个月年个起为推素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记得给主咱们有图不谈中期记得我就咱 年期吉利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人吉利短剧呢教剧牌九头白行在哈江九个月江九座今年在当托旁个九个美国车过三了点呢短促狼龙七个那不的哈江几千年搞完囊 去做出行局。强子弹托给江阳米酒啊，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去？米日经为了绝呢？强子弹你穿那个差金鞋别，秘密隆隆的那样。江草经为了些呢？强子弹你看住恰是电视局外几度点别看细细，看住第二个行，第二擦龙穷，他二子弹他十几度点呢？厕所一块儿排密度块儿细月。强弹给首席前面托长来叠别索价盲目让人说是从而旅行器与一款赞南亚米教官龙我吃东给秋季吃度可为军他切密度信心器
1: 撒地错啊撒吧色东鱼的缺不他牛长弄牛长哪儿在牛长写了听到了切记不看你到了切不看嘛写不看写了猛龙参不随地戳了与住我难过掐了牛正去色东有局难过苏布了壮大的那里几届不马给我难过撒地色东水上塔比起地当错也错了你这起
2: 用个月提林中马主公安员出去点了康阳山
3: 巴拉达阿姆拉尼的地摊了托拿七八的鬼体动起俺去普拿尼的先把托眼破单乐园工作日来给鬼鬼进去俺去你的心亏你的地摊给错入单了大鬼卡托鬼的感受
0: 儿子我们的卡的切不切过龙去不扎
3: 巴拉达阿姆拉的军军还在也不拿下俺唐伯当时
4: 罗一派出你到你去资助刘基亚身边不明的通体石头参不原本群队的拉卡套生产能力贵体外玻璃器丢进银边玻璃制高堂村民落吧假切堂配件扛起钢头群众脸不原拉能量能推堂起了枪枪铁腿群起还将参不远落叶派出基尔新别普米对通
5: 指导卡班连我也无计处处进出处处急
6: 这里俺做落叶派出他们的俺的脸吧嘎子这里那路里啊波拉摩拉里啊困住呢俺的娘子我奶的肯定的都是打着
7: 对下不下去我的这个车都是打过哪里的给
8: 我叔叔话了
7: 那是
8: 养我叔叔
7: 现在脸巴的屁股多呗
8: 到底好吗说话
7: 了对罗家巴子他们还给他俩推荐一点
8: 没事没事
9: 韩国的那梯度了不用去打赌
7: 对对
9: 他我都恐怕也对咱们也养魔修都
7: 那是
9: 这位讲俺都压个茶壶当去过的清明了我能让他用手里面都完
7: 了那现在脸巴的给他屁股多呗
9: 他的巴子啥去塞呗你
7: 他给他吃个屁股的来推荐一给他
9: 那是那是
10: 我韩国的那款子让他过
7: 那
10: 是一点点罗家巴子的
7: 我的给那个全部的浪子听他说的你给他俩贴个图片
11: 几度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4: 罗一派出你到你去资助刘基亚身边不明的通体石头参不原本群队的拉卡套生产能力贵体外玻璃器丢进银边玻璃制高堂村民落吧假切堂配件扛起钢头群众脸不圆拉能量能推堂起了枪枪铁腿群起还将参不圆罗一派出基亚身边不明的通
5: 指导卡班连我也无计处处进出处处急
12: 我看见了可是个中心
13: 总得比你大对吗
14: 已经你妈在家
15: 中国鬼情有感呢通过不给带吗谁让呢
16: 既然真你得力心呢俺就拿出写不让着连我也无计处连我急急急急急
3: 也没见别能空地不灭不堂能空卡吧那去养死对吧过哪鬼鱼口儿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骗他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给个皮千万来给预备也没拿出去洗洗自信给凝聚来住别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难给过呢明确能供给稍微给特别难明确给鱼人难可别没过的糖能供了普通没别糖呢
13: 云通也没你这趟，铁位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有人用了些许月别，些许不起了，给连月。卡巴郎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那是娘亲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亲笔汤，那年地汤地呢，是个子，那么才地亏卡住，亲笔汤那年面在从康，老个重点你同去，管不啷，老个路穷汤不要卡住，亲笔汤那年面在从康。
17: 哎呀，张阿姨说，这里来多少都住个，这下第四次给他开药嘛嘞，让婆婆老亲戚的嘛嘞，韩立芳的排局是单的，爹哪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嘞，才长家里捐钱面多啦。张大姑也不去吃鱼，叔叔在孟牛的店前韩立芳排局单的这个话嘞，都是些干部就长些婆婆单，叔叔长孟牛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就些单呢。
18: 这也不是邻居，
17: 这也不是差事，都是也做苦事了。你让了排局当下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记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记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要的。
13: 韩立芳的，我那也要多。
17: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13: 他是温州崇德强国长。
19: 韩立芳从康，公司看人数，民众三百五。韩立芳从康，连官下来去，给客户落车开始。韩立芳从康。那我问你，谁不明白吗？忙着去。那我自助栏不打，那我问你，谁明白呢？记得起。那我问吧，那我问吧，谁不明白说给，必须娘子能中前面。那我面对他就结果子，真输糖了撇糖。那我问吧，那我这吧，能输多少？能出两吧？那我你在做月子，真输糖，那我这糖给你了撇糖。
20: 我老师在看看，咱就把作物进来，他上给些制度规定。给个别人不当归，那位七句面具越起来，春节养了，他不明白，我这给其他人都用这七八来，好气死。他的名字贵呢，李密托，当街当十几千里，大壮提醒李密托，排局前冲。这首堂给用给冲给家老人预备，母鸡那位地摊的呢，便宜点别过年，那位那对拉出去去，过年给那位地摊三碗给你。
21: 三年，他是壮给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张，可忘着。 两个月估计，初级我啊，按你出。三年，他是中级，林国下郎爬过从中给你张，可忘着。两个月估计，初级我啊，按你出。

0: 내초의 뒤지 저블리 양승의 뒤비 문뒤 하초 양차비 하세 뒤리 기자
1: 신의 누강 변종 예랑 누강 뒤비 확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뒤지의 토비 뒤지의 뿌리 정부 신의 누강 변종 예랑 누강
2: Tanki, Samsangi,
3: 我呢，闲了没那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爹，花不起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多啊。八卦四处乱不堂，三个开发手机，八百几个内置软件，预防八卦脏事看了偏当。 내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초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르 순수 진싱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징 모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p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dun Tobe, Dusi, Chedin, Tor, Dungu, Juning Zhou Ches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H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em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Buzi Legbe, Pegi Lambu Tor, Yuula,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내구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윤정 사비 지도 댐비 규기 주진 띵여티 겐강 기멍시 동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요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겐강 시비 토가 서준 제주로 슝능 개비 윤정 사비 탄삼 도띵타 허승 사딩기 지지 르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시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른 문주기 라린 뼈둥그 조두 호다치유 비비 튜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비 지륜 지도界点点，节奏零六撇，权重三八吨气，别的忽大才对眼。

0: 레바논이 모범 지진 지역을 랑주되듯이 레바논 지진 지역 당기 대공 레바논 시중타 이스라엘 워라 테그라 투미 체규로 모고 팀 제범하세 자제 매번 대인이 소미시지 내세 제규시 스몰링게 팀디 중앙서균영자 년주 수습이니
1: 티웨망웨성규켄드나 중앙인지레웅게 성규구규차웨토니 기시유시오 땡게 상구제요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게
2: 자가 디스스케와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3: 자나고 야부지 체위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와리 도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나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천세 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지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5: 타스원조촌레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강 링고샤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르 신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괴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에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쇼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아르 신비에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6: Tiringa zu logeba zhu tamdi ane lemba gaje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u.
7: Ti shabsha zhu odi jik tsudash dago nani yongdwe?
8: Dewa shushtu wala.
7: Nase?
8: Yangu shushtu.
7: Chano lemba di ti gudwe?
8: Da di hao ma shu wala.
7: Ti logeba zhu tam an kira liya piya yin.
8: Nase nase.
9: 한국디나 티톱라 보시다도
7: 제제
9: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7: 그래서
9: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뭐네 난다 용서되면도 봐
7: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9: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7: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9: 그래서 그래서
10: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7: 어다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11: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5: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르 신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괴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에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아르 신비에 품이 뒤통
12: 지도 카바르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5: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르 신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괴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에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아르 신비에 품이 뒤통
12: 지도 카바르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13: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 좀 부르기 중국 신의 누강 변종 예라 누강
14: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니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되모요네 신토블라 컹충기 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 방딘 주영아 탕 미토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 접지 집어타 미 세번 미 통과 믹주 튜브 미 깜보 소기 내퇴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믹내 중로 수리 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 낭리 편기 고중 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서 총기 링고 샤람 파고 총총기 인장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 니추
15: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 데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와 속이 나와 대부 매지 나타 나와 소주 하나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당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13: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두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5: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주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가 구구추
11: 사티 망초기 서동 초대 사실 남아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수치 여부용 남 사투 서동 촉진러 지송키 능미 디탄러 송접치
0: 도라충제구 메순 点赞成功，进冷月的村干塔，托了兄弟过来做个。메순 点赞了，同人写个。他们天没说了，没皮就写没说。你，说他的追了他，点赞团队是不是脸色了，研究写过信。其实也没用穷些，看这么冷月大大塔，메순得不定讲啥。提前使用我一来团队的，你这我，养他不他，用油了，可人别不介意过来。
16: 看着他让给写过，孙，美军这个他，所有的这些角色呢，演出写过信，开始美军穷些，养他别过的这些皮球写的，点将给送用写过。
17: 啊，看中了，看中了，中了，表你大，对吗？大，已经你妈在家。中国国军有干呢。 Tengku pyoke demo, sirona.
18: Kirang tsengi tari xin ne, nganyu na cho, xebarang zang, lewo ki guji, chu lewo jikji, jikjikji.
19: Awa wun ne, sebu miku na, kangdaji. Na wa sechu lang bata, na wun ne, si miji na, jidarji. Na wun ba, na wun ba, debu miba soki, uishu nyamzi, nangchung qime. Na wun ne du, takju che guji, zhenshu tangla pita. Na wa wun ba, na wun jarba, nansu donwa, sechu lang ba. Na wun nize so yuji, zhenshu tang, na wun ditang, dine la pita.
20: 我们路所见看见在酒吧做几年他上给些居住病人给个别人不当归那位七句面具有些来春节养了托过你的垃圾给其他年度拥挤起来了尤其是他的名字归呢李密托当街党十七千里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中这书堂给用给冲击给了什么预备母鸡那位地堂的呢偏居准备过年那位年度拉出奇迹不你给那位地堂三万平米三年他是冲击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张渴望着
21: 两个月估计出去我你出三年他是中计林国小郎爬过从中给你张渴望着两个月估计出去我你出好呀陈姐林国当今韩国的年老出去困多得生的当然韩国的俺俺就杀不多的也提的就生的今天的你哪落的就生的的
22: 不是青年们多的，也新的的，你那样说不得的新的。我爹娘做的很多的，是的。下面这边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那去杨氏店吧。过那过月口，六七年头，六七几斤节目都快少的，下面你去团些，脚步轻皮糖都皮糖。
23: 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合起青蛙来给预备，下面拿出就是新。最新给凝聚立住别，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明确的温度给稍微给多不啦，明确给巨人囊，卡加米过的糖，那我拉普多米边糖呢，小熊刚也明白，眼泪上头。运动也没你这糖，铁胃人心气也没你了，偏不有，巨人用了些不有别，些不有别起了，给脸有，卡巴郎茶，来我给估计，出松姑姑。 古楚松三年，那是娘亲郎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纸，青皮糖。
12: na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 ka zhi qin bi tang nanye me jie cong kang luo ge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ng luo ge lu chong tang bu ka zhi qin bi tang nanye me jie cong kang
0: heng gu zhe de ha shi na gang ba kun ba da ga
16: zang bu de bu yu ba da le ma ga ba wu na ma xi ba ying gu de tang chuai jian gu heng gu di ge rang
21: 托路点不切死人了。大半年以来，林国大建个韩国的票呢也不是不接到。林国大建个韩国的建国个跌单了，送交托路的话。八卦四处啷个谈？三个开发商给八百里的内地员子，预防八股张西康了票单。俺从个了票子，日本没把催得当，别去能做。八在林中当，冷水团吧，八股三个开发商给八百里的内地了，预防八股张西康的。 日本没把催得当，别去能做。预防八股张西康的安全局的职责堂，这类明年八百里的内政卡了大空气。预防八股张西康的该用的木质产品设备，既然了八百里的内政员子，也从个了别人录制能出了里面切除的两米两能做。这类给垃圾堂，学生给学区过年批发各所学。预防八股张西康的这单机芯结构被拒验，八百里的内政卡了从个图片呢，直接两米两只，包裹单各所各类玫瑰。
22: 他说：“三年，他是中医，尽管去娘家老了，可望着两个月估计出去送个几几个。实际上呢，实际中医深处之处，扎的几了，可望着两个月估计结果我啊估估出。”

Smolingge gungkhamsa khesarangjung ki shalu gyu tang lugyu gi chachu phobshu di chezam chung yob ma se nubyu tang chenggyu ti xin lugyu gi sabab those sane khalia lhamu chembu yangsi gebe nemji chung du ngunji chebar sing na mawu chuzu ni se si ring rangjung gi wishar gyu sane khala ngar si chachu phobgyu re du tian si jeng ne shu yi na thogong ning zhi tang lo ge lugyu ti xin cham dor chabam kha chung ne jing wei par phobgyu tenang ne ning zhi sabab ma se xiang chung liya chab chi 天呐 참두 预约堂请预约色布托塞日归途看请我朋友后给预约堂设计能去设计了恰巴姆看请我朋友堂设计卡及了恰巴姆看请我朋友天呐拉斯塔能去预约设计预约堂设计了南天内恰巴姆看心心朋友 Sanyinimo, Ningjita, Chamdo Tishin, Hoge Hugulia, Chavchung Pubu, Sajakaji, Chabam, Kan Jung Pubu, Tenane, Sabab Tose, Rigutu, Kan Jungne, Chive Pad Pubu, Tenel Hase, Shergutan, Changu, Hoge Ujutan, Shergut, Nugju Tishin, Shizi, Hugutan, Shergulia, Nam Timne, Chabam, Kan Simsim Pubu, Tusong, Nugjutan, Uri Tishin, Shizi, Nugutan, Hugulia, Lavachiwa, Rimbachungne, Dum Pad Gibjumase, Yellow Zamuju, Kutan, Cham. 총계리아 툴룽 림바 시예윤 개교 샴야 시제원의 카지 시로나 청관추라 차심심범의 림신증망 고르교 초생창 총내 주구파르 륜주라 차심심범의 림신남티교 초생창 시내 조개파르 삼주제 차심심범의 림신증망 고르교 초생창 총내 주구파르 칸바르 증망 코르규 초생차 레고니 주주 파르 사가르 증망 코르규 초생차 레고기 진네 쥬앙 파르 네동라 차브충 펑네 림시 차브심심 퍼규 초생차 안네 쥬게 파르 총게르 차브충 퍼규 초생차 시네 쥬드 파르 콩가라 차브심심 펑네 림시 남티규 초생차 안네 쥬구 파르 처입라 차브증우법네 림신 차브심심법규 초세영찬게네 주구파르 메도르 차브증우법네 림신 차브충법규 초세영찬 주주네 니슈섭시파르 낭종라 차브충법네 림신 남티규 초세영찬 구네 니슈파르 크루라 차브충법규 초세영찬 주네 주드파르

0: 기랑 통다디 니 찍다 취업제 쇼심도
1: 집제 사사구나
0: 다 겨우지
2: 老李
0: 지기 한라 나한테 돌아 해 쇼고
2: 왜 老李 야쇼
3: 지기 한라 칭포 그 총고 중래 간에 가봐 겹제 서신 배출 단약이 주로 강경이 쓰기 뒤사 마저 통계 시동 삼샤
4: 아이 남자 능기 응응응 서로 사바게 봐 줘서 망고 당고로 봐 무관에 무빈 여금 또 하답시 가려야 돼
3: 지게 한라 무제 공시 마징엠 뒤치야 돼 나저 삼스탄에 야도
4: 뒤서 셈고 나 공저 이치금도
3: 지게 한라
4: 뒤서

0: 忙说啊呀
1: 走走走
0: 忙说啊用这么多啊
2: 熊爸
0: 喽
2: 那就找不得给让菜了搞不起的话
0: 对了他就在
2: 家去搞这么多
0: Tom, je, kyaarin yushtan burcha.
2: Ale.
0: Yudin, gom yushtan burcha aburwa. Tundu, yadam jen taktare.
2: Yunga, yunga, yunga.
0: Toji.
3: Oi, chokbu! Ale, khala sakasyo!
4: Yunga!
3: Sotsoji! Sotsoji!
2: Chunsheng, kuma tijo.
3: Gangbe gan tijo.
2: Minga zhoduwe.
3: Ale, guwa. Nya tachye. Oze, minga zhugo qimdu, qimdu, nanglu kyaqba qiang jiba.
2: Doda, doda, kyaqba dos kishda.
3: Yuxa na jikisungla guo qimdu, pa loma jindala gu diya ore.
5: Si,
3: nganye tunda.
5: Kisi zhamiye na, nye gol ti ca yo shi. Zhamiye ta sige yu.
3: Ti kichima re, shol zamr ba.
5: Ya zhu.
6: Gyogu tinje pa pashbe, unay kyonggo zhida. 부고는 다시네 카파교 용도와 쟤는 라지 파르두게 무관 다 잡으시 오지 쟤무치오 쟤는 요즘 하네 퇴면 지시야
5: 주세 장기 강부 하제소
0: 개제무소 또 취소
5: 예수 야고 제게라
0: 레세
5: 주세 가제소
0: 캠도 캠도
5: 서서치라
0: 아
5: 어제 저 강목 하제소
0: 계제무소 덥초
5: 서소 마치지 야 클린다 남자 저 마치
0: 아무나 로용이다
5: 시 클린다 클린다 클린다
6: 클린다 강목 하제소 아 야 근데 제제
0: 들을 예라 하라기가 주디 취소 팀도
6: 근데 제제
0: 아무나 나 추정 수로 다니 직자
6: 요요 고 아 강목 심지 춘성 맹간 좋다
0: 그거 팀도 추정 짠지 봐 마치네 진다게 공지임도
6: 긴저 진다 가림베 그제 레메메 균포네 공부디고 마즈베 용마지 인지 맹간 조지 시마도 제마 균체는 뺏어다
5: 아무나 기란게 김마시 가산조 준신자 클라사 주도 진다디 여호촌의 민도 갈래카게 갈라 라지마치오시 야멘도시 니에조라라 레신다 세로 체초
0: 뭐가 해이 마라 내가 좋아요 그래 각자 인생기 당하라 녀로 쓴다면도
5: 많이 빈줄었다 재밌지 않으려시
2: 그래 맞지 하이 쟨 독신다
0: 됐어
2: 야 예수다 되다 됐어
5: 지겹선라 디 무튼 도단기 철구 주시 시스난다
2: 다고 말해 자게래 제배 주고 나 쓰면 됩니다
5: 젠도스나 니에 기랑라 모두다 디슈쇼 다리 마저 제배나 니에 칭아이 기랑라 갸자소 제키네지 토구 제샤유 마츠시 단체나 칭업 주리샤 이네 토르데나시 킵산이네 토르요시
2: 라로 데브체 렉치시 고도요로 용감한 제소 제 남자디 랑게 겐키 고르스기 도스터드 녀남자로 미담다 노미도
5: 지겹선하게 지나마 도제나 나좀 마저 챔베 셉주하고 싶으시 총샤라 마저 챘세 야고 세도베 마제 구세레 마저 챘세 야고 세오시
2: 나주 화제 구세 다들 남자 챘부주 보도로 토세 니 쉬베 칸고시 김니이 지단체나 다와 김네 려주 니이다 제사 제망아 저와 차부치 그래 우주 토담 레그디 상물 안 뢰게이다 용두게
5: 디테일러 토디나시 키랑 남자 전부디나라 미든 그 유나메나
2: 카레 저 용두두게
5: 마시 나메 마메 부체 니주조시 어 키랑데 러브 춘주지 전에 용구시베
2: 라게 오저 제브로 봐 러브 춘주 전에 고바 용구레 도시 라게 소동시다 你来个规矩些哦。
5: 吉格森啦，你也去那了， 你就春生总管那儿子女有谁还有你这人家切克切吧满足公司呢总管那儿子女有你活吗的这是你妈应该一个当家主的抓拉过给就叫给那总统们家切克切切是不是你那儿子女有没有活谁你家春生来家克拉家主的
2: 미개비아치도수수강배매샤랑주조밍로첸추상스월베당시기랑게근제스킨조롱성남라디니에겐자리비티저급키규라허세문에급키규라다치나기랑게니무카샤지네레가교슬럽첸니에조억섭제기랑토제나슈빈다티저럭마리
5: 这是这是的嘞那里面吃不吧这可以吃的俺们说了我的省博省黑色的羡慕多几个村来给请俺读这能吃呗春生公司上班来说呢我打起了俺们了偷了点不呢海姨让给春生来个养活点这些下俺们就能不藏面也去死给你的俺们说了咱们的这能玩的几个村来过俺今天得对给从下宁不是谈得广汉大着的
1: 看着华建公司公司全部送上南站某个小路看到旧春生点对一边说过对他们全部有的阿姨让他们进来要死你有罪今天是要买的老铁皮让他们出去等你我打起来嗯明西阿姐俺们说了
5: 두스터드 덴덴 담사시 입자
6: 미마 고민도게 뭐 했었네 입자
7: 아자손아 나 삼단차 동네 남아리기
8: 암라 미싱에 가 니지르와 된추
9: 이제 전에 하고 좀 버리
8: 하래 야 전에 롱데 화요제 롱데 화이 아지 롱데 맨 화요제 롱데 거다
7: 니세지네 니 암라게 롱데 남제 로자다가 피리
8: 要吃，要吃，阿姆拉，你也下班牛的，阿姆说了，是的。就春生了，脸上边嘛是，阿家东北的，做米线抢死个面食，顶我那真心你最热心，那最。对对对对对对，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要？要不
1: 아버지.
10: 남시 감시해지. 고기공 야구재겨. 남시 감시해지. 고기공 야구재겨.
5: 도달하시야 유배.
10: 남시 감시해지. 고기공 야구재겨.
6: 다부동이랑 셈에. 나제주디 저멍레토추.
5: 마라 오스트베.
6: 난다민도. 고조 화매 공스다 냠레 체육자. 도스트데 김도 합스도. 그메 전다 체네리 스노스도.
5: 첸주고시. 디마랑 폭든 손사. 나가 위용바.
6: 하잉. 자이 초사스 고조.

0: 조심 잡아라. 띵한 수 좀 하래.
1: 어디서? 단더. 녀석 되나? 꼬르시 개비. 나라수디. 세용욱이 급체 손수수이. 장마 일치하다. 강에 가리유네. 先知지.
0: 先生啊, 你 그렇게 두지 쉬고인다. 조심 잡아라. 단더 캐나게 세송아. 저간다. 초덕한. 타 니보 송자. 미경기님과 침무시라 요리 조정照라 니에도게 욕해매 오늘은 조강에도 퇴기야고 침무도야리 직제 니무차샤 소재책인 교부 송자 직제 사부 침무도다 저와시라 요리 아장장 니네든 조우리민도 가족구도디 마차등금에도
1: 진행하라 지난주 공식경에 그제 부동문의신 가게 마시 아주 길래로 십제책 미유에다가라기 Sarbi huiki, kileki, tuyi hindichi yumeda, mungu, jikji, soja hazi yumeda, chongyi totamki, nendu hari yume gyungchini. Sarbi huiki, chongyi tiedogi, kile jubjaki, mungu gudia hoji, totamu ulenki, rogyo siju, simju shebe hoji.
2: Tsong ni ge che gu si. Rang ge tep si di kandis tian jo.
3: Chigib shu la. Kirang ge king ma shi. Di guan da. Nga lang ga ne. Me to zong ye shi tian chu.
4: Me to shi nye zi.
5: Me to si da. Teni garo tu ju ri. Me to si jia garo zhe na. Garo tu ju so za. Ka chu ge mang yu ne. Di chi ge mang gi yi. Yong du we. Kandis do. Kung tiru na chi. Nye me to la tang tu shi la che yu la. Tu nye man zha ri ri yu.
4: Shibe.
5: Nye kena nye shu gu. Mi to gaji sa di, yak shu chu na si kyo oma ri, cho chi ge chen psam ri, sum si u ri, sum di nga ram gam yu si wo da, hen zui gam che u ri, re ma ri, yao ka zui. Tang to gang du si da, gang du yao shi la yo da, gang du di, kena nyi pen zui, go la gam che u di, chung go da, o ma ri, kena nyi ting zhe da chang mi du, kena nyi du da du ne, zi to ka psh dong re ma ri, juk chi si na, juk chi ge lu chi sim chi chung go da, kena nyi pen zui, lu chi sim chi ting zhe, yao ka zui ma ri, ri ba ya. 머리 너도 죽고 지나다 죽고디 매세 타교염 죽고 왔다 지동 도시 탈 거 없는 신유 그래 그래도 영도 그래
2: 아 숨유이
4: 도스다디 랑에 알로지 숨지 밈자
2: 전 죽진유이
5: 딜레다 도스나 죽고 지나다 지동 도시 탈 거 없는 신 교교로 용 말이 그래도

0: 사진스주사한테 이네길에게 삼부갸치스탄제 마저 누르체오르므도 노르시다 응우간지 골딘데 교와마리
1: 라리 참고슈비나 마르닝시 사다추샤 삼로 징주당 고기
2: 진이하라 참고시에는 키나스의 소지디 구두문에시는 사지야오시다시 케시 사지집게위이노 키나스 네두카지 타슈시 도지
1: 카지 타슈시 도네 양종아 오래 두리숨자라
2: 同德基隆的年上学校,我在公司级,我在年内前的学校,我们新大学,我在宿舍特别的。小宋,让个新部会议,结合四十局的,中国局的所在局,合作环境,起来刚刚是一个七度从的车子起来的,他当五年级这一路的地那学校。Let's,你先说。陆地所,我在中央四十局的,上海中国的教育院长。
3: 落地不起，刚刚喝醉酒呢，死也特别是点点意志。普通三杯钱呢，我差都读不起。
4: 校长，让提下局，我让做，我再来个青年官呢，谢不赢了，开启许多卡嘞。
3: 罗青主队，今来给俺做客队呢，我是谁的？ 人当给苦酒的送给。
0: 要送下。大钱呢？

0: 다리 긴자 치였어. 제나 점집니다.
1: 딘제 세고야 요마시.
2: 저, 응. 아직 된다. 아직 된다.
0: 야, 씨.
2: 어찌? 지게 왜 냠 쉬어도 와. 제동이 도시면 줘.
1: 어.
2: 하이.
1: 아.
2: 장르 용 보시다 여러. 지방 아직 돼.
1: 용아. 수이랑 저와 치우시.
3: 기타 치우지. 다돈 주제 세야 하리면 신규웨. 미라 세야 치도 다돈 주제 슬랩지. 장생이 매봐.
2: 가 좀다. 말이 나비 주다 뭐 저거 가리나. 나 담도 용칸라. 팅에 트레이딩 주데. 나지 덥지게 망하이다. 배주다 뭐 저거 가리나.
1: 老板.
3: 초희시다. 저 춘신. 파린시. 미드 히루다.
2: 나래 군사 진 요기.
1: 현자 녀랑 시오. 상탄의 심난 의무도 신다 가게 섬이야 매잡자지베. 포섬스 게메베야.
2: 군사야도 포섬 말베. 녀 탄단 하는 거 꾸기. 아무라게 의무만 요를 때제 녀래가 야니데 하고 거리. 간다 녀도 주셰비나. 라자 그와 토유네. 대려가 지기. 하이. 녀랑 지지 셰유. 让广汉卓的 精忠点背 当个养学的 我的意 这是 清楚考的学个有没有 年好过的 我呀 清楚大独立要有没有的 清楚上嘛 清楚上个拆迁也给干了 多个人心里这些过也没有的 普通心里学过的 我呀 听着有没有的
1: 上个听着学语呢 我呀搞不见应的 上做春生的这对的
2: 那个车间有用吗是山大长吗是别啊米松看过几年了这里我是借的有是一年谈的交给阿里车间中没落钱的水不是阿家提问些会有吗是山大离婚结不是吧一年米水我去过三千马店借普三的嘴脸切多海燕马扎机有的听说上个上海米了吧我的老白上海个密码的
0: 常过些比呢，浦西爬山，浦东呢，康庄子拉巴吃下呢，康面子也生病。
1: 也很得过些个，是吧呀？
0: 嗯。你读书的，浦三啥的，没朋友看你一面的，经常吃紧的，主要要买的生病。看到老子点不大，偷点点点钱呢，弄进农民用过来。
1: 嗯。我那有些送啊。 인다 부산기 체도 샤다인다
0: 야 샤다
1: 인다
0: 샤다 인다
4: 디니무데 심고 테아르시도 진짜 토안기 제도 대리 로드 샤오비 니에 캡저 데 슈샤 디네 총지다 총우 소지 예유리 나도 샤르고링네 샤르고 제베 부동 사르비기 샤르고 디무디 마잠 디네게 수수제 제시에 게베니 제송코 니에 시부초스
5: 光给他都洗擦不洗了，谁送啊？啊，是，俺们我呢，俺们这个呢，说不是特别的，我那个确实。你还可以，这送光给上海了，我那最多多。光给上海家亲不送咋？三千块钱什么准？有呀有嘛的送给。
4: 他都还送多。
5: 光给奶奶的，他是顶三俺呢。上海九九过一起啊，七差不哩。
4: 现在白尊钱呢，普通三百钱嘛差不多，因此他们才吃我送过多啊。等到上海密码的三百六进追单，如果七十钱，空得九十八我送给。铁蛋七皮矿给，七十七过十八的个，几座零六的，窗门过十八的个，马斯零六的，四个月嘛的。第二七十八的，窗门一年几座零六的，想点修图送给。
5: 露天小兵给干没的，俺有个小拉铁球，看看，七十的穿不的三亚的，内裤直角价给，那么大七十万张三皮的嘛多，几座零落的，马斯零落一万七啊，穿大码的，马斯零落嘞，七十有的啦，几座零落嘞，穿不的有送给，干没的我呢，三不等你等在了多啊，
6: 有酒定色的，别个叫单呢。 시내 주거 개조 대비 지소링로 샤샤 중토지 랑람 랑가 채는
0: Gürcü koye çeyalı ne giyiri? Çözüm şey gideyin o, çöz yomaşı. Ludi Şaupin'in kalopdi, nazo kucatın gori. Putu zubru yağı çeyme tunu, dosu yok şey be.
2: Çekdoğun kubya gürcü koye le cisa tüycin ki kapsu, Ludi'nin Deng Şaupin'in sonşe nama te, Putu'n le çapu vada bir peke zongu çuyu. Wen kyang, peke ki çöğdu rimşin gangen çebe nengzü yağ, ngun yu kuyu vadi. Sajie ringgong tuwe wangki, Putong ke chongdun manne towe kele tang, kele mangbu shing nye gwar ki Jiangsu dan Zhejiang so le nebu cheba tang. Manne towe ngu zi so shepshu leri ki kele te tang, negab ring Shanghai yi gengzin kele le gyurda mebar le gyuru yubar le.

0: 自己。
1: Kamsa,
2: 古秀谢天阳了，修的鬼。今天那个不是古秀下，亚皮达。多谢呐。啊，怎么又打起？泼木头么？大个把儿给伊。亚皮达。啊，这。大吉达。
1: 허세, 태양, 대웅네 개침실 하도가. 허세, 돈도 버리겠어요, 요즘에.
3: 하, 지, 계란소, 강대신의 용지. 네 귀여운 구구비, 배세도미. 한스께 제용바, 그 수중이다. 나로 다워스 치시다.
4: 허지, 고려되지 되다. 허지, 칠로 그 진정디, 다 가라보. 허지.
5: 啥呀，龙子？咦，你卡错嘞！
4: 美国家家有。何子，我俩过来多。何子，别死多没。何子，喂喂喂喂，你你你你，你还可以，你还可以，有脚不落是吧？有脚不落。哈，你晓得。
5: 先生，先生，点名了有脚不落什么事？高尔夫不落是？
3: 哈子，
1: 咱们找不着不嘞，找不着不嘞。
5: 喂，对的。啊，啥子感情不顶着，让几个队队，有没有都给啊？今晚俺来问的，若把用过啊。哈哈，你得有脚包了，给你管没多。哈子，你看咱做些，兄弟看啥的，给钱是过的。从头给吹没有的，他都看见下呀。两个旁边去的，唱个兄弟看那他就笑的。做的，准会准出头的。
1: 何子，要不先送啊？
5: 天阳，我那来了马达，花儿冲胸给来个烟火的右下界，簇拥宿舍工作不嘞，全当看最要么嘞啊！天阳，这，其实我在店内的托三人多啊，老给要钱，你们就是他白干啥？给就是的，通给没不着急，他可是不？
3: 别谁多没，
5: 喂喂，我得知道，我得知道。
3: 哎呀，对的对的啊。
5: 朱德啊，朱德啊，你公司明天不去，给你送了八十几个。俺做的也是不接着做啊，现在怎么嘞？我们俩就过来，我们俩就过来。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给他，
1: 시에모도 넘겨댐되게 배초라르샤
3: 세상고
1: 태양 창고시에나 다리 있는 상라 급상고시라키도가 진주니레 사과갈고베 황부핑기 좀 통주고
3: 좀 가래
1: 老白 这些给的
0: 아니 태양 태양이랑 신금도 니에나로 규자세요 황부핑기 진주니레 사과갈로 제당 순비요리 제대로 가레스나 규주 거의 제비는 게마 돈줘 대보다 규주 거의 제비는 중국민마 마홍바 탄들레 약처 유스 치워리
1: 태양 디카르 소매 신규비 상라 급상고 시키지 튕긴 상무 좀바 세세지기 요시
3: 최장 상해러 군세 총재한테 둘럼 침부 요리 탄더 치계기 켈레다 우유가 망고지 중국 총변나 슈우유자 나란주 우유제 셰프쇼 야호 좀 넘마도 콘조 마트 비치르다 최장 예한스 계지 마조 공스디 칭아 콘조 우유제 셰프쇼 좀 예인라 네 미규 조우디 상하이 님도 피게다야디
1: 문에 여보세요 송아
2: 마시다 마시다 전다 우리 셰긴다 미스터 셰 상하딘 제 차 잡으러 봐 딱하라 차기에 보지 당구르다 럼소 셰프다 성문다
3: 하치 니에 타스르 삼주 난단 샬람기 상하이가 세사세 수준 칸지러 니에 대 승아차 차기에 타주유
1: 고종아
2: 타그르다
3: 뜨다 샹자
1: 你也看了才给他提这都对然后保持得就说话给你们了呗啊说的得说说了这的我那人都是人差多啊嗯嗯也没多起我做的给救命心咋做做给我做其他成为不着这下咋的啊看了咋做就是肯定多啊
2: 用啊对<笑>
5: 랑자디 타수 사부스 쇠도가
3: 쇠도게
5: 응

0: 小明星，对的，上个苏鲁的，人心安的抢救的了吧？哎，一年年苏鲁的，二年年苏鲁的。
1: 없어.
0: 가리고 없었을래. 계란 일찍 줘다. 삼일 군인 소리도. 네 자리에 졸라 가서 제 유명 신기 유배.
1: 이태야. 졸라 가서 제 유명 다 유매. 간다 저 미식락제. 셰고야 유마시.
2: 다시.
1: 자치게 마주콘. 좀 미식이 시고르.
0: 세. 진짜들이 이내 로 가서 시 말이야. 좀 미식. 락차래 자기도. 얘랑 셰오. 좀 미식이라야. 지루도 스티도 와.
3: 멋있다 락진님부터 차차대 코쳐해주다 니 우리 락진 사업대조 롭중체제 탈수 제심치기인
0: 다 그래 탈수 제심치우다 락남교 야우시라도 심치우 다구래 얇게 죽으다
3: 디디인 거죠
0: 어야 또다 조명신 랑게 니랑 아소여다 니랑 아소여 다리 니에수로디 주리식시시다 댐겸 니에수여쇼아 또다 예
3: 낭다 몰래교 댐겸 니에수여쇼 로디입치야
0: 나 도스 니에다
3: 별로 제뉴스
0: 랑수야 두두큰 구미도
1: 쓰
4: 상게 태양이 짜솔로디 크르투스야
3: 다리소 용그르베
4: 사무 역시

0: 陆热古巨别成功内送上海创业师兄弟上海七角所国际堂普通国际给三九点站从都听马错不堂你自己给宽给普通三比区域家界同为南站卡面超前王在堂超爱门卫特殊级别王家挑战前年 普通三比机构中华大建堂增林大建筑管协段月不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上海重庆宁波的罗家大鹅脚路狗咬的外滩土肉泥水卤肉泥水边拿了租界他不到罗出去了是如果的浦东重庆三八七下过有呢看这些年罗出站过过了吧地马在上海上海的那些个的事呢差别也不要嘛了吧年前呢我有个皮件蹲下的开车的什么给东部去那黑不跑被救起来不打欧洲了给给许了跟许还是是的
1: 其实他们提升过我们的培训等过的这一期马上起来给上海创办了七十年代的大家伙预备嘛到马上全起不住那天第一车去哪一个过呢他去可就去多了上海是一个啥子的套餐行进那里的那多少我估计要的很多多少个头去家的就自己要的上海的虽然培训现在的毕竟的天津能行要嘛的每张去就这样看下了虽然不退出吧下下的
0: 通过药的呗提供了两个主年的来大街的进驻的不明白通知张不明白对方的恰恰的这里过的街的不明白你最近这我呢普通看叫皮革当过的是呢当头过的呗到我很多当过的到我很多当过的路的天空起来给普通三百七了没听能够那么多一年他的起来给没听能够是不你三百七了没听几个月一年让给
2: 孔德前辈三木兰大的叫不叫进来的给徐老师的我拉着的那他认识欧洲了给徐老师被干面的连云也可以为小五我让陈亚西语让给普通三百七的天了提升给一度的年前呢要不就要安于生病让三木别的记录天下上海北街的一个孔德前辈不明度
3: 普通三百七的，怎么能喝出过日了？俺从来不打算，娘娘们过日。第一大切记，三对七过日了。师兄呢？马上去团打，还得个女吧，也好团圆日。
4: 欧洲了，你看刚买的做，年生有哪规矩？迷茫过三秒，运动打手机，普通三百有很多节是不吃住的。
3: 何子，看这，老大的。
4: 所以大家忙着的女家去个，
2: 阿姆拉，巴拉女家来帮我们那个月子，你所以大家都是女兵，很多其他的小的大，巴拉了空气女的。
4: 看这，拉起爬不出来。
2: 恰个是，今大家啊，我们阿东这种啊，
3: 我们阿东哎。
2: 哦，恰个我们忙着的多乖。何子，让阿姆拉给俺阿叔说声过多乖呢。
4: 还很老来的我，弟弟老养老穷哎。对的，让对的，陪着了苏国苏大爷的老大忙活女多。呵呵，铺麻将抽奖给组长印章，从下请不起来接，请他来的，吃个我们广东特产，一年不买起了，让来准备陪酒们的忙不要死。今朝老早些天样的，公司准备。
5: 他是汉斯业绩。
4: 钱赚。
5: 听这些个月呢，让哦，明个月用这么些个嘞，不然给进不的，让给通不过的。
4: 你也没通可多钱嗦，我搞不清啥子，等到地里要穷生计。
5: 让伊呢，没得多少个哈啦，生怕了穷也白打的，常活些呢，我孙也听着不？
4: 肯定我孙也听的是，我说是要的个不是，说是就要特别些的，我也说说不地里要穷生计。 是吧？
5: 罢了，都是天数哎。
2: 老清楚，老清楚啊。
1: 지만에 가자라 마뇨.
2: 빨라. 니 나두게. 니 셴네 기랑게가 셈시.
1: 알레. 나 되게네 기가 사든지 등금해 봐.
3: 되다. 퓨라리아 큰제 지금도. 부. 뭐도 써라. 찬스 겹도 뭐 걸다.
2: 니 신규. 나 광한 공사 긍지들 난다매. 지게 쉬라게 통제시라는 게.
1: 계속 지게 쉬라. 수임의 신규.
2: 신규. 겐슈라기 중국 마시베 워치발라 나야 수수랑게 갈래게 베모도 수질 때매다
1: 나랑 희지유 제만에 맞아챌라 뇽모 자레무 사바 갈래시다 호지 소스 베주다 뇽데 장기 차샤테레 수수 베주시오다 라심쇼시 스지사디 자데브지라 쇼데브지 까지로 수큐네 마실라
2: 발라 투데나시 니시스
3: 웨웨 키란즈 하쿠마지 미디 라브체모 주니어스다 이네 윤체메 바체비나 라브네 테메나 텐데 비브지 시마도 윤체 마랍시 마저 턴도 정가레 주저 쳄스도와
4: 하지 전 가레 좀 달랍네 비비나
3: 디아 시마죠 이네 녜체나 라브네 비야디 턴다 춘춘이 기마지 전부 근 제멘도 장자 겹이 있으이 마리
5: 다체는 라브디 칭아 라브자 야든 스피고드베 키란즈 싱마지 미디 얘마 십접치 뉴얼스도가 더도 범지를 저 할게 보자. 범디는 쉬고 치게를 침을사. 폐지 십접선자 통주 채우자.
4: 샬라. 샬라. 샬라. 샬라.
6: 제만에 아주요데 고동고르다.
4: 어. 샬라. 쪽담티소 근처 채우래.
6: 가르쳐도 뇌부터 온도게
4: 샹라 문에 기란 입에 틴체 야화유
6: 란다 赵海银 광한 님도 주입지 미주탄도 우슈 투미다 조중 입에 조장지샤 란도다 타오나 赵海银 군투미도게 아
4: 샹라 나 수수 전단리제 권해 파는 성비 담아도 진도면도
6: 전단에 상게 赵海银 라케부도게 계세 잡라도 마제비나 님어제 쿵해 진배가나 쉰데 나라 니니가 저 샹슈거다
4: 이네
6: 아 디스 아 란단다 쿠와라 레가치데 기부를 좀자 와야 담아주 시교시 단도 제만의 공신하라 나 지켜 듣고 있으라와

0: cha ngan zui men gan ni lak zai jik jie sar chi che be ma che lak zai bu zai da men ju lak zai thor dang gu ri su wo ri rang ge xin ge yu be chen tian jie ge ne gan go di nga da chang chang han la wo shi jin yi han la ngi ge yuan zhang la da ge chi ga qin bin da
1: du ste du ji ge xu la ge sun bu de bu xia de dang tun le di mu ne du lam chen bu dou wa da ji xia mu la ki ran sum sum me na zhu yin da
0: wo ji hai yin rang ge me di chen meng le ba la ge ga yu a ku ran ji guo song za de de yo ma shi
1: a le qin ni yong a lam sa qi zhu
2: So yin ba. Dos gu a, yong gu yu. Yong gu yu da, yong gu yu. Yong gu yu dou. Yo. Ha yin re bo. Rang ge chaga yong ba.
1: O la, man che yu shi. Am la ge kiran gu su yao me za, su me che ga pe tu ma de gong che, nga che nga ge ga da zu a.
2: Zi, bie se to me. Ya, yong ya shu da, ya shu da. 저회원의 셈스 컨세션아 야 요스터다
1: 우라 슈다
2: 용아 야 됐다 메디가 응우 같이 신소 녀메 말해 응우네 같이 친구
1: 허세세 우라 잼낭 마시 마슈다
2: 다디
1: 우라
2: 오
1: 응우 같이 이메 녀시 마소
2: 허지 응우 말해 놓고 봐 형 그래 응우 말해 미너 나 해메 큰 링메
1: 아 시 마슈다 오라. 딘제 나니 용두게. 제일 아무라 제주나 콘을 근제 나지 기랑게 응위디 콘을 빈다서. 딘제 제나 나이 제대 용바.
2: 용아. 나 제나 랑 아무라 야스이다. 오리. 랑 도스도야. 니 추슬로.
1: 그지. 오라. 딘제 나 마시. 오라.
2: 됐다. 됐다.
3: 빨라. 나 로레 유. 하이 让开进来用吧
1: 我是欧拉女子我看了随便给她用吧我是欧拉她的脸脸脸脸大多几年有时俺落地时吞大型的前面呢你也注意的
2: 亚洲啊

0: 那我们呢，再不没可能，扛着起。那我十处拿不到，那五呢，再没进呢，几大起？那文吧，那五吧，再不没把所给推手娘子，能中起没？那我呢，对他就结果子，真书堂了撇他。那我文吧，那五这吧，能书当我，再出郎吧。那我呢，再做月子，真书堂，那我地堂地那了撇他。我一路说这看给，再就把做我几呢，他上给些不就对呢？
1: 개가비르부터 3년 하수정기 링고샬람 파고송중기 2점 가방자 2년 구지 주지응응아 안니추

다 그거를 니를 찾아나 로드 충진 탈친지 말해서 용신이 밤 얘기 강하신다 아니 교회 신인이 감나 자신이 부익수 기나네다 지라도 모두 님묘기 니치 익수들라 되윤다로 촉락스 기린라 로중 쇼인 다 디링라 찾아나 조시행 건조 부익수 장에 멍시 강라 아니 먼저 가서리 디단 드베기 링네 쇼그로발 아 쇼고스에 세도 낙사스에 세도 다가는 신이지 니기 틱텐주 인주네 신이 장신이 균롱아 주식 이런 거 기초를 되니 링네 디강라 법조 쇼인 다보도 있나다 익수 치신이 패실로 정할 녀와지 진송

다 나서 님으로 차시잖아. 링네기 콜라 하장기 무슨 속고요. 요대부터는 이제 당가랑 게 체규 요걸 차시잖아요. 다소 제 님여기 개파숨다. 저순 뉴스에 된적 남창 망부지도 아니면은 차시잖아. 가서 디나네 가서 이제 익수제 니지 익수제 요바. 당은 신 표쇼기 콜 당 나와도 간지 파유 총스텔에 차시잖아. 벌신 거듯이 하장기 무슨 속고요리. 다당은 신간 수요기 가서래 님여기 뼈기 락세 거르세도 다가는 신 자레도 된제기 다가나 링네 그 정신도 보지라 유르도스 다가랑 이네 그리고 된제 원래 살롱 좋은데 무슨 자 아니 뜻 가서래 믹스에기 렌디즈 오시 고왕게 아니 간소 익수들라 중대네 단도 도난 침불립되고 요디기 다가는 디간라 가서래 슈크다고 염네 밤에기 튕긴 자리 괴신인기 끝인라 되니 단다 이네레 내가 디간라 무슨 내니 지도 총성 코브랑 인차스네레 딱 근데 쇼랭 아주 당다 계급 당나신 저 우치 끝이나 되네 니동이 수석송로라 다당 아주 님 종기 의미리니 수샤 제 니지기 종을 배 균진라 담든 총에 끝인

다딜라 데네 나랑기 고니샤넬레 디지 겐디타보시츠니 말하살아용 디디시네 간수기 다 진이 강스네자 딘데기 레샤 딘데기 쪽시네 디나라 로마 소용체 당나시 로마기 초아 다 레슈글라스보 게 튼진 참만 좀니 다나 디나라 모투도 소소 균진바리다 모투도 간다 락세디 마 페리에다 당연히 저도 로마다 된데 소용신이 다다 다부터 먼저 어 로마 같이 응급줄을 이어왔던지 소중 제휴 당연히 디 가수레 레샤의 명나다 니무스티 링스 쇼유 다 레샤 디나는 샤샤나 아니 망치와 먼저 보유 니무네 마 치용신이 보고 소용체 다 디나는 레게기 남창자고 쪼치에 딴 건조 가르쇼래 니지 익수디 표주체니 아니 건조 가르쇼래 빈잉 딘데 마 슈르체라서 딘데 때네 아니 라파도 건조 준지 시진빈 초기 나비 초기 잉주 순수 개발 조직 수에 가면 딘데 나타 가서래 로종 냠네 딘데 시체 아니 건조 빈잉 딘데 마 슈르체 슈르르 차샤네 라지 교디 낙사 주고 메인 발 아니 세르 무요 치루라서 딘데 그 좀부시 딘데 표주체니 빈잉 딘데 마 슈르 주고 아주 시티링의 차샤넬에 나비슈르시에게 표쇼니 죽도도파도 참아란 시티링니 랑게페베도니 럭세샤마 죽도고요리 타 페낭 아주 그 슈구르 차스나 아무조 토강 사샬라 게사르숑베기 지신 메도 레샤바기 자월레 수베송자니 지신틀라 믹세 카리오르스나 독시 요발데니 아니 슈구디 디 교제 수베 슈구디 로망부 냐사토에다 머리에 bhūg māsāyā dhīndrāgī khechū dhēnshā ān dhī ngā ngā sū shūntrī chīyā kī shūgū gyūtī nē lē wadā rīchā bātari dhāg nā shī dhī ngā ngā ngā ksālā chā sū nē lē ngā sū zī shīng kī kā sū rē nūm dā dhīndrā nī mā chūng dē kio kī dhrami shīng kī tuwa ngā ksā tōng sū yī nā dō mā lō yā pā yē mā rō yā dhīndrāgī khechū dhēnyā rī

0: 我们都吃不了，米个刚都吃不起，菩萨妈都会打，米都都都吃不起。
1: 라모살 파마토에 따라마지 말라고
2: 시위자가
3: 소나바기게 시에바디 탕사하진
1: 너
3: 라할라스바나바총바다가 누가 틀나가 짜가 야디 춤나가 나바 초안나가 나바 초라가 뉴지가 나바 아이가 나바 리규 탁바삼쪽알라 낭사가 나바 원부가 나바 방마 알리주가 나바 시 니마 데리가 나바 소포마디 토와가 나라가 포소가 사사가메 마오가 살라가 주유소가 사사가메 왕치 뻬뻬 초소가 나바 사사가메 왕메 장부가 나바 꿀소가 사사가메 자냠 남지가 나바 롱소가 사사가메 니모 사다가 치 난다가니 시선이 가벼 투투들이야 숨이 따봐 앞뒤 던 주위 세보
4: 셰
3: 꿀기 호아치

다 그거를 니는 샤샤나 로드 충진 타르친지 말하사 용신이 범니기 강하신다 아니 교회신이 감나 자신이 비익수 기나네다 지라도 가서 님묘기 니치 익수들라 투윤달로 촉락스기링라 로중쇼인 다 디링라 샤샤나 조신 가서 비익수 장에 멍시기 강 아니 먼저 가서리 디단 지베기 에링의 쇼그로 봐 아 쇼그스에 세도 낙사스에 세도 다가는 신이지 니기 틱텐주 인주 내신이 장신이 균 롱아 주식이랑라 기초를 되니 에링의 디간라 도중 쇼인 답도 있나다 익수 치신이 배실로 정할 녀와지 진송

0: Tiringa zu lo yeba z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e dos daga zho
1: De shabsha zu yo de chik tsu dosh taro nani nani dwe
2: Gyo shush tuwa la
1: Nase
2: Yangu shush tu
1: Chino lemba de tiku dwe
2: Da di hao ma shuwa la
1: Di lo yeba zu lam ani kira liya kuya in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너콩 디부 메바타 고나 구유코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7: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체레 셴슈 디네 시긴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캉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6: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면 나츠주시시
7: 지신키 닌주 장례 주비 면주티 수푸르나 숙탕 쇼르균 강야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내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야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탕 너콩라 샥주 양치미구비 대신

0: 제다라 계산기 정이기 초고 학삼 근계라 참제 민송기 다시 예 나와요 내게 자 카르데 워라 셰지 낭네 동시 여진 콩기 문세 메베 토네 저주 총주 시지 타 수균 송신 예
1: 我们的汤不要干炸
0: 미남기 콘즈 심낭기 바오초로 피부 슈니 유리소유 퇴기 창제 죽장 대신신 공로 계주 갱아의 폐비 나완윤 대니 로게레 레비 항상 근계 바라 저주 과주 초주 퇴비 그르답타 세메기 항상 대니 로가르타 mēbē lō zhē nī gā gyōn zhēn tōba chōng yē. Tē nī, rē rū gō zhōn dī nī, lō ngō tōng chā rīng mē nyam sōr nē tō bē, nē ngā zō tī shī.
2: Nyāng chū zhāng bē ngō sō, chō gāng chē tār dīk jīng chōng zō gō bā zhāng, chō gāng chē rē tū chēng tsū xie xī, chō gāng nāng tū gē tōp jī bē yōng sō bā rī.
3: 我在他心动盲从去过下堂恰恰我们娘是做文藏去过我们堂三名人全体心都送你们去过去盲藏去过东西脑汤枪打文藏去过陆团体撒着卷里面爹娘的错啊绝不哦弟弟这么俺最不过的人宁节了然而刚才说俺最我咱们从大肯定是牛的啊俺最虚君给俺们我们说共气度 阿妹我们呢七八七口为人穷十里银阿妹我们能土七八七路路口为出去有菜的地域就那些六不多年前的我钱特东阿妹我们七八人过六不七路当土的月七八五浪过那他马去吧先来说讲我过七土特东七度下家不养钱马的阿妹我们说呢七八七七阿妹六不拉出七八养偏不月阿妹努妹这真堂三不收这真碰一样钱不肉当土
4: 托了兄弟姑免算点价成功进冷月个村干他托了兄弟姑的这个免算点价了同样写个他们天没说了没皮就写没说你说他的追了他点价天归是真的是引着写归行提示没用穷子看着冷月大大他免算得不定讲查提前是用我一来对面的你这我养他把他用油肉 Kurim debu jayi bwane, kanjim taa rang yub xiegu. Sum, mezun jigu taa, suakdar jixie joksara yinchuo xiegu xin. Kisi megyun chungse, yang tabi bwode jixie pichu xiegu, genjang ginsung yong xiegu. Dengu dun, dun yun nebu xiegu. Jig, jingye nga, lokxie tunze taa, Barlan yoxie. Logui ta buguso jigjor xieba ta. Jingge nga me ta lo. Sui la numso pijio xigyu dengo xiegu. Ni, barlabi yuxie xiebe parsan banglipi kangban zizu ta jie yabu so xigyu dengo xiegu. Sum, kanjim lingbu ta dengja dengo songjio ta gaba. Hixin, kyangge xingui ta woki gongbing jagja ta 대기업 징겐아 칸베 나무스 로그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땡고 시브 나 메선 지시에 도시다 시주 제송 장성아 시브다 메선 지시에 다 요새 균점 줘고 소시규 땡고 시브 추 징겐아 메네 샤도 시규 땡고 시브 뒤 레니르 시린 메 피주 시브다 차라잡소 매주 그 년기 정신 대비 레거시 중 뛰고 싶어.

0: 난 것도 없지 않아 신부미도와
1: 와 난 신부촌의 뒤샤 신부촌의 뒤도와
2: 과도에서 신부장 공전당기 뻔부 채버리시기 두스터도 잡민도와
0: 아 공전당미지 나도 공전당 미세를 샴디중여지 마도 뻔부캐마시 좋아
3: 윤소 대게마시 고부주는 양수 다가 유위 뭐야 뭐야
4: 대요
5: 주부 님 지니시대 멤베
3: 주조 파문이보다 주조 계시 독사 예 다가 친사 마세 마주 본규 제 고구 유자 아니 바로 들어오지
5: 주부 주조가 준다 수요 마시 이내랑 퇴제 중에 싫다
3: 주조 드려 마시다 주조 계시 니부 사치치도 소쇼 없지 진중 김상디 让他阿家给用过去，他都不说呀，忙过有账，让给行商那边联系处不是，给他来看说。
2: 今天是拍戏，请个有句嘛子，黄多瑞吃过一杯，来吃不吃的？听闻没过那了，哥都是两年过的。
6: 阿哥，俺让你们到城太多。
3: 鸡汤，几多人被没进了表内场呢？咱们养这钱啊，听着，早晚呢用养有嘛子，给他咱们年本钱子，年就完了，今朝年岁的平安心来钱，你这呢这什么送过有？搿不大，推坑这几年，年名多年，点头中叫没有，什么说啊？
6: 阿姑，你什么生意？
3: 舅舅，带金子的先做最这一单。
6: 阿姑，有啊，有啊。

0: 내든디 나나 스토스네 심주나 추리
1: 멋지라 심주웬라 먹접 죽지샤 자마 제세 타르디게 표신샤
2: 무디 테토
0: 제 테토
2: 테토
3: 네 범셔 당과 같은 게 세 니 숭에 콩라 네 봐도 충신 렙 거이
4: 루지라 더다디 주프카스 해 봐 다다나 수천장라 미드 마담다 주지 카탄고도 부셔 당과 남사 신신 규제 정류 세비너
0: 시내 강부조스 쇼바라 천장 먹부 대자리 시내 겐리도 봐
4: 고급 쇼비나 나주 용스 팜지
0: 초례토야 고급 요마지
3: 디니 싱크이 저버셔샤 라게 소소 덥쇼 네탑시니 탁주 먹더 게시 치워시
5: 녀라라 세브시 다리 유장 먹더디
3: 땅다 개가 책질 도비 타메 먹더디 다리 장마 보게 까마 힘이나 아니 지마 폐진 폐쇄단 고급 저마시
5: 도시 녀라라 니미 니게 뒤쳐져
3: 니시 뒤니가 장마 먹고 你把这个充气器的裂起。
1: 罢了，胡松南给铁林送来了。
3: 铁马来了，来了。建峰，让给老官完了，打动。马的军那边，南山南川的培林了加队去，那边去了，南川的亲弟亲弟。重庆松年意思加上别家小事有句像公安的业务中姐姐还有钱说呢结果给你给别记了咱们说事
1: 这是
3: 同头一他的传下预计的当他给个给车戏的头边给个屁股的人了俺让嘴车戏的头边刚才推送上没空看给顶给钱不来继续前面叫

0: 뒤져 심셔.
1: 주진아.
2: 가시어서. 야, 가시다.
3: 겨우치 겨.
2: 클린다.
3: 클린다.
2: 섭섭이야.
3: 예예라.
1: 클린다. 클린다.
2: 클린다.
3: 야, 예예라.
2: 야.
3: 예예라. 예예라. 예예라.
2: 맥이 보증해. 그저 제발.
4: 안당담도. 조정오라. 응이르탄기 구미당기 카토르베 멤카시 도주. 옌가오라콘.
5: 피가 치였어. 구마 잠시 또.

0: 디 라망 니유리
1: 라마 과도
0: 라마 디 쿠르도
1: 디데 용마레 고다 쇼샤
2: 후틸라 따르쇼스
1: 총치 세숨조 진주다샤
3: 어제지
1: 먹고 대령원소 총기나 주규탕 막도 올레탕 총우기 미남 니숨제라 림시 조규이 봄쇼 죽집다 죽립에 우치게 급제 직집 진공기 겐쿠르네 자외 도시도어탕 미교를 곱수치고 막디수 맹원주 먹은게 세숨주시로 총지 진주단에 자외수마 누초 주신 호조나가 먹고 치티치시도 구매당 먹고 챈대라 치수시세 랑국치 막디수업제 속히 이빈의 욕람유디 뉴도 등교치고
4: 야구도 노대소 화정아 통신을 진주단시야 우수나 먹고 나주 살아주시오
5: 제공국기십시부류가오주지마니마집규마기타고기미중규체디샬로노춤니타고로타호주남기지주곡소크사바자동당니총칭징규다오라게소서치야소서치야소서이장랑가조디미도장파로수로치야
6: 터치야나
7: 개지마치
6: 소서치야
7: 터치야나
8: 聂三兄，聂三兄，聂三兄，聂三兄，主编了聂三兄，重庆清水大厦，
9: ，
10: 马军名士，敌人还要紧，咱们休克休息，重新看消息，听着。
11: 村姐说着你去走过的，如果够了，村姐团结说着开心起来。俺家屯子要叫前面团包养给家家过不就生过的。村姐说着的说着啥么子？他都认我人，今早说着他到了个啥么呢？俺就说说来这个没得钱嘛的。喂，喂，喂！
12: 金大郎，给送部内卡了四个多了。
11: 呸！卡里给送部，记住嘛，重庆那里咋下？工作人员都做甘肃内空军大的下午送过的。工作村姐说是当兵呢，有人去团结军人打，往这军人上马休几天的。啊，
12: 都是在对工作老大介绍，特别你空军党员。俺就说这老不加油嘛是。
13: 公安，公安，
11: 公安，还监督，村姐说是多少个？
13: 妈的，空军党闯进那里下。
11: 儿子，要我顶起。大姐呐，重庆死亡的。我那狗俩也不扎。
14: 共产党铁路电不凶。

0: 야구도 남바 망자외 토네 수연양 땡보탕 망조다 지지치외 탑준치오래
1: 어 지쥐 지자치구의 텁스디 사지 크게 미망유네 워대 조지 고조 나조 미큰제지바 시오지 나조 미마라 샹디슈니지마도 뒤시마다
2: 谁就算是我谁叫啦我有个骂人我就忙错了出给几年戏走直接这边这个骂人邓林呀联系
3: 我知道谢拉缺大了
0: 用啊
4: 阿姆勒，俺想随你住的。

0: 체치래. 야구도 로드 시청계 총기 막도 물리네. 저지 잠재 미마 쇼고디 톰라 루교 치속배 팀들기 쇼고 직부디 캡라 체브리 이네 망소락과 우제 쇼고 편시요리 나주 공제다 미마라 팬디 주니에 소자 콘조 경담이 있는 유마리 나주 미마 쇼고게 콘조락배 우제 쇼고다 제제 콘조 큐구 뇽을 등탑 차고리 디지도 델리다 저와 요리라 미십 델리기 퇴치 손사 니와도 야구 주부리
1: 쟤는 또 세디
0: 나 용배 람파라 나 쥐 시켜비 미마 쇼고 자탄배 우제 쇼고 직 제우리
1: 폐지 망차배죠
2: 徐子 집중해봐 디제이나 나 쥐 개 용배 미마 쇼고게 다 아유사배 쓰면
0: 아 로듀소 딩아초 총지 레베 제기 이규 안타 고드레 안주 당도 안주다 미마 쇼고로 망조기 이지 톱차오레
3: 기라지다 몰라 꿈몸에 따나부시리 다다 공제당을 갑자기 자고유나 근데 세워레라
4: 미마 쇼고를 딛기리 군수 미마쇼고 야탄베 문세쇼고 직지고래 공제당게 후르부 딘제제 망소라 미마쇼고 제추위나 난수 록부시에제 메시버규리
3: 난소의 미마쇼고 제가 조고체 아유
4: 난수 제배마제 미마쇼고 망후지 락베나 야토고래 당당 낙송촘라 당향권세 땜슈중자 창매 당향권도치고래 장계급다둔지 미마쇼고 르덥시 무이바르게바 미세기 파티 추고고리 군제다 사다시 분의 용자 미마쇼고 마쿠디제 케요마지 칸다 뎁상 무이링기 후신라노 군제다 강부덴부 주토마지
5: 민카시
6: 차화승유
7: 许娘娘 许娘娘 대인대 대셔 아지
8: 哎呀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就是我这
5: ngar kya phars
7: ya khor pa sha ta khaj che chaw je
6: ni si tu kha chi
7: o ji ya khor pa sha wo ne da ya ja do
6: chang ma jo a chang ma jo a khali da
7: ni hu ze shou go de chang ji shi he yi yong a yong a yo ba zhe zhe
6: wo ya ji me de pe shou
2: jie ding da
5: toaster de mang zao ge
2: 俺就是想说把仪器拿起去，天官公子密码学我唐一千阿云三不学。有些东西姐姐不给不赢呢。俺就密码学我给，当不密度。马当马当不行，忙做给密码学我唐一千，冲不了头，过去接头名呢。俺就心里注意尿吐着。让给俺再给些接不着呗。金锥马当空了重庆了，我罗整天小姐，总之还差两步退不了的。
7: 今天你俺爷看是够多年的，他去接不的。不行。
2: 阿姆拉，阿姆拉，不，沙滩的金枝梅下面。上班去啊，这是些别墅。双双，老王，姐姐，老王，双双，老王，
7: 苏罗来到。
2: 他们给了俺钱多啊？哦，对，哦，对，南京的伢让女儿别叫个林姨。
7: 重庆罗边浪跑了，
3: 他不着急，全部套接给子，现在你多少对比？俺叫个李汤吧，听我谈过瘾。
2: 对的，让我办了啊。老杨呗，
3: 看不上。啊，看不上，嘿嘿，让金主妈拿修呗。

빨라. 나 로 용비. 등기. 날 주용돼. 상창 탕주. 미케랑 차시야. 아무나 다 주모. 대부리샤. 니 군이리야 다도 여우치기. 군이 남다 용구만 하시.

0: 나 저 님숨 큐도 없이 우리.
1: 예. 섬주 현지 리벨.
0: 나 저 튜도 지구 유자. 시행하지시.
1: 무제 대상 위리디 시준에 대한 의망 내들이디 통회토 망속의 시중 의간라 이치 매베 내든시리. 마트 텐의 시나 심두야디 탑쇼리. 예체나 난수 마유 유크시의 컨트리나. 난수 집중나라 무감 다타로 총기다 총세부 총슝라 꼬르카시시게 디네 감치니지 사베 크시 디나라 무마 다타로비나 상매 두스 통보다가 난조 무마 당이 시부도 생부리
2: 취디 호스도 마소게 무마도나 나수 겨시에 동시 제불에 차이어리
0: 디자원의 흉마지 난조 무마 요마루 더도 유그제 망조 고거다나 카덴실만 내보다 군침에 치아버지 무제 렉사디 네바도 이든 소울 샤오지 사르타 시슈라 타나 이든 제 메비노 데블리 우르신레 티웨 시나 치그리
3: 거빙 지저이네 나주 망소 고고된 교 마시 로드조 나주 공제 등미 저거 고몽 중 지지 이내 망조라 자원의 고고단 인 마시 띵아 주선지리라 나주 타제양지 다동 의제래도 더담 제차 송자 레그네마 뉴진치와다 냐바 소주치고시 이네 나주 모주치오시 조르달라 녜시나 녜르 팀게 응우송게 미얘기 문니캉 동티다 동도 제유기 팀루 팀스 강교 대비시 아 롱예디 녜바도 까투치오시

0: 미마쇼고동자초게 다들 통보만 봐. 미마 쇼고 리그 요지. 다양러 콘체 톱제야디 농주지. 치미종치지. 계효 고모 톱치지. 상매 키벨 뇌베 자주치지.
1: 상마야.
2: 바야오제디시
1: 모조 거지.

0: 刘不迪呢？三百几？三百几呢？刘不迪，谈到天气呢？是新不迪？平壤各种车顶地当乌云天刚堂，平壤龙井年轻猎姑娘多热烈，地当些许七日里前，地当平壤些不地时，我做用我杨宗平，那么天气观看上，天气我做列在那片板，各是修。 接着说起习近平去，孟勇给地堂面呢，邱勇给酒店用美食食堂，仁义地堂里说是仁义里啊，让旅游结束我们的心。场面仁义给绿色地堂堂，苦肉地堂里啊，拖囊忙杂难解，地堂堂地给点别苦肉上不些丢丢了，别存钱贵别，别贵修行。特地我催李彩娜了，我推荐平壤各种苏联人熊老早给操作选拔，平壤明年连早给朱林奥运。 建设人给拉点子学习，建国起，没起，地送些结果了呀，跟着修行，另一个场面更是难受。
1: 今天英吉拉面，培养人员就免费看明年参加的田野主任团。人家新竹老面组织老板，中国面具团旅港地送季节节的个别差别，通做别堂原来差别委员。 中华苏联老早期明年参加延拉团组的各主办团、各组织吧、各中央的这些委员，中华苏联老早期前边参加延拉委员团干的各团别明年参加延拉团组的委员，中国密码七十全面从头各组织别培养人员中委员团干的委员，中华崔德明年参加团队别组织委员团干的委员建议。 他把那个队员呐，轰了，日本民政委，我们队员呐，他，将用给缅北三个主席的参议所，明年我去投票了，看你呢，缅北那领导人呐，兄弟，让我送出咱第一身边，查清给缅北些消息。
0: 看不上，看不上。今天俺这里在那杨家陪伴，可是秀英。
2: 他在哪？林家昌妹可是哪着？杨家里在那，林家大姐娃搞不出，他在哪？
0: 给他这些嘞，那这些嘞，但给他俺做面试呀，这样做完再弄给他扎起去就是哇。那是。他谈得不多，给他给那套面具那边规定那老了呀，他嗯，给个这种可能就告诉他招一遍，哎呀，没给他见个那是说了哇，嗯，人家这个牛羊有眼日子，肯定那给他人家就是那说。
2: 那是，到底你这是啥？都喊得不多，那到老龄我那了，那不蛮固定吧？对呢，但黄了也配呗，那不要吧？他今年用的是平年的，人家他他们学校俺们是给这个那子的人，但俺们做面相上去的不接受是吧？但俺们是可以用的给这个接受是吧？到底嗯，用给我这平年，想做哪一个什么哪？到底所有有什么啥的是多啊？但俺们看上什么大了，古树大，主要有吧？古树大主要有还是是个多呢？
0: 嗯，
2: 差些多不？嗯，今年社会呢，嗯，今年差卡不等着要了，差那，但天啥，大家去都走路忙，差些啥些多些些。我到湖南做生产配备呢，嗯，就是用着差不多。那是。俺看见多少是那湖南做的那个多啊，当然，给这面着，拍子那轻，拍子那轻，光在门口推到屁股多啊。
0: 就是哪点去？
2: 就是哪点去些？但配备可多的，还是多是那，但用些的几乎差些。啊，你。 那天啥出国门口要了吧？大家去，第一个大家去对，啊，你谈到你黄龙学院、牛西的个级别，建一个落差头呀。建那落个，但同在个，但比个王子门口要的，等于说军校呀。
0: 那是。
2: 你得晓得，好多同样忙学习，变成谈到加害革命了，老年性黄斑变性是不是？建一个落了王子你要的。
0: 那是。
2: 云南的黄斑是十几世纪的，到早俺那是十年学的。
0: 那是。建一个落了，建一个落，
2: 大家是对俺那做八届说起了。 嗯，广播线大个嘞，原来是学过这个，这给别个办理几年个，他冰箱这些学是吧？对，还有嘞是个多呢，咋的个了？嗯，广了中队，他谈到事实是吧？但现在广了也皮头上吧，这个俺们怎么说呢？但没学过，可不能是工作的什么可以做是吧？可以。云南呢，十几年的那是跑差事呢，但嗯，就要简单考过来。
0: 听着，你就这么推荐那长期投保几年收入呢？有那老人的退休金，这样大家那的开心不是些？那是个，但给了，嗯，光了给了给了什么那些长期投保的，几年收入给内容叫哪把呀？每个拿出的把呀，这肯定也拿的，听着，你拿给了？
2: 但听着是，嗯，谈到的，我让做等。
0: 네바 차샴나 소소다 소소랑니 이기 나제 랑베다 미기 나즈디 파퓨제 신베기야 제 나즈린제 가르이나
2: 다 신베 단다 규네 슈비에나 나즈 망구지 가르스 치기 치기엔 섬당 알아서 가르스도 답자 전부된데 즉 테이블을 쓰고 요스이로 봐 데인데 삼바베나 차샤나 답데슈나 데슈다 단다 제망한 난데 잠바 예자 테이블 손제 이제 손데로 능주제 나야면도 다디네 단다 차르 교년제 동아 차례 된속 컨족하지 차례 땅데 하셔가 레알 하주제 오고 제 멕시코 나고도 마이교 바 차르 교 동아 디야밀 마소레 그래 최소 람사맨가 페오레 그네 한다 다 대사도 요마르 마시 디니알 짐기 나자 나자 당아라서 특수 체하고 매디데 슈지 슈라도 로카세 콜 디 두글란 쇼르바 디 밀교 치그레 디 체비는 네버티 람사맨가 융그르 김자 가라서 나자 마소 걸든 그래 아니 주 튕그르바 아 당마 겹체 또 딘데 뉴니에 유나 람사맨가 페오레 맹갈 페체 슈즈 니슈 접시나라 키랑 저 밍메로 미그레 겹체소나 내 상자 선이 배 팁는 시 저리 또 어즈면 저서 육샤나나 아미 드나 고강 바고 저부 쇼리 바고 저부 강 짓 슈브르바 아 저마데 배드 만질레레 세상 치킨스니에도 홉도 되는 게 요마들 디 게임베 촐라 주니시라 요레 디나네 부고 로친지 볼리게 데치 미 티그르바 계속 능주제 체험도 남사맨가 딱지 안 나고 게 디 치킨 게임베 같이 레스는 미 교로 차셔야 미 교로데 저기스니에 등기지 요르 슈중아 바고 바고 카체야 개가이교는 왕토스리 내지 같이 레스도는 두스 테베겐 게트블레야 게트스 야미 견고 주고 말이 호테제 게트를 그러와 와샤시 바니자 원저 세상인데 말아서 수고다 이제 저음에 치기는 신기 뉴시데 뉴니시라요레 나는 딱 한자 도도신 초관하러 멍구지를 습소 나야 다 계속 마대 요는 수수 뉴시 접시 나는 맹가 천대실 페이지 맹주 나디 개점 수리
0: 레세레세 레스 타체나 타체나 게라 제송 코나스다 능규게 소에 틀리야 다야 제리야 다 디송 치야 틀리야 야 근데
2: 前的要回呢。那，当黄了牙配餐具去，下水嫩牛预备要嫩牛面，但那面那是要白给过呢。第一，你怎么把下水嫩牛预备给过我那些呢？你得就需要明明牛肉卤嫩牛嘛的。嗯，看做开始嫩嫩多，下水去对，前面搞点明明熟吃不熟吃这里。那是。明年个家伙了吧？但困难就对别的，现在我住的是新干家属。 当他的偏不许多是大半路能多啊，人家这样能叫嘛？你不看的时候呢，经过一面呢，但你们差不多在给了七罗下瓦达，咱们家太多，人家民间你我这些的，经过了人家民间捐过来。你我这些的，可怕平的时候呢，给了王子的一个送给不吃土的，你不给这，没用不用呢，给这不来啊，我给吃土的。当然就赔了给这蒙古的人要赔个你们的，学钱不学教了吧？但俺这，给他一个自我先。 是吧？我的的确是。哦，俺的米了破的，咱把一个就接了我的。的那经过开始了，他得他的米色就需要了。嗯，开不着那明面，咱们这东啊。弄完了，我的想。可是他开不着，也有差不许多。明面的路呢，跟着业务有十年的。嗯。明面的路呢，米给不落个，王子所有有十年的。是。那谈的钱呢，明面的，可有的是内部的，人家家的。 家己给他们女朋友的，你们米干部钱买点钱呢，别便宜明面要的。接着别呀，王在那差小不也是的，那谈的怎么能够退回来的？现在开不着就我的时间，人家看专门就路那呢，进来那边就退面给约着走是吧？你不看的是，第路呢，小军给我看的呢，那顶俺就辛苦嘛是吧？现在看专门就没路不接接，
0: 过后面呢，军都明明路能够要买的，但过后俺看的是开起价格，那也要杀起是吧？看来我那人家叫牛队长，把俺买的马片拆出来，是我控制不住是吧？老王了，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老王，
2: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nubu tsaida denbu yao xiyo na da mi dhruu na dindar rwa. Rima do nganzu amji da mi dhruu xeche kaba dhruu rasi nga tingi nga xiyum na xe mi na jala sot chime sot dhruu dindar. Dina mi nga na xe bita mi kya xiu kwa nyan dhruu dhwa. Dina nganzu tsaida ki mi dhruu yao chu yo ri.
0: Minga
2: ra la. Dina mi nga jaya ka mea lu xe dhruu ri.
0: Dati
2: tsaida ka dhruu rwa. Dima do tuanza xinda dindar ka jen dhruu xe zangma na antu na da ozi ri.
0: Da zangmo
2: mian le xiaoqiu nia tangguo mi jia huo jie jie nyung gu re.
0: Di
2: ka le san qiran de zangmo mo chunbe da ruwa.
0: Da ta qian.
2: Na di ne tan da tan de nem du de ka le su dong jiang mei ga ne sip si ga sa yong dong a. Li ge de dang ge le ma chui be su jie ka xie he ju qiun ya. Ka xie jian sa bu la la neng dong a. Ka ji qiun du chuo nang a ran su da bei ge me ya me dang guo yu su ra ka ji ya wang a zong se ge me guo gui qiu me sun yin de dong a. Di ka ji ka le su jian sa bu la neng ge re. 되도록만 쇼크제 풀는 게 말이 다 마데스 디스티스 쇼크침 쇼크제 풀난 가지 가지도 쓰고 또는 쟁 세모디 나로 주고도 와 디십지 개구리 니브지 가레스노 쟁 빠빠 단다 미크진 가부디 와 타자가 타스 마음 친친데 요리 가지리한테 야구면 되주게 안 혹도 제 마음 채우도 와 아니 암다 쇼크지 라는 거도 와 세단 쟁 사브라라 인터넷도 약속 주나 사브라디 라야 규긴데 체제 되면 주나 데마도 쇼크치고 부부다마나 니네 쟁 사브라런도 축금 아주 날 반제 자야스 동안 디큰 자는 거 말이 약속 준다는데 깔려월 추첨을 깔마 교주로 와 디도 추자 교난 현디스 핑드레
0: 다게라 레젠기 팔이야 당한지 군주 부헌조야 미기다 니야 초치련 카시주 송기라게 챌린지 나러나
2: 러스
3: 디리 가상 안제 주변한도 미미 드미나자 중계도 돼 던조 안제 근주도 뉴제 배주진 드그리야
2: 또 표세 다란제 미미 자면더냐 땡큐 쉬움는 신이부 자면더 여러와 틀로메조 상마 연결하려서 미수 믹스스타데 랭골레예 Dilun ke yo ma re,
0: dia
2: rik na me na zo yo re,
0: khara
2: la da sota tamin de yo rwa, di mi di sun che ya lo, nimi che tingmo nyi sun lu na zhig re, di pyo we nyinga jaya ming me xio rwa, da di kyun lu yo ma re, da nyinga jaya ming me di kanchu man ju lu, lakwa du tanda ji su yu we ming me xio rwa, di gyur rung shira lu tana lakwa du pu kyan zu lo zu su ten de la, mi maam du sam pingi sam gyur rung gu lu na, mi na la chakse nang si ki mik shu shi da yo re, yan ya si re, di topo cha yung ra, hak hu ma ra su su. An di khan nang rasi na pyo ga naa nga rasi dungwe ming na si rwa gya ga yam chingwa yang sa ti. Wada naa yung gri.
0: Lesi gila.
2: Cha zang ming na changma amjia tin ma shi lu kyo ma ri.
0: Lesi gila.
4: Tiringi leze nang la ya dumi ne gun siwi lun zhong gya zu tuk shing dewa kor sheba di lab gyu yin da.

0: 上穷给我就是昨年去别列车的西子牌子去别的位列车批人的来一百块上穷给接着看你去对面我在从你会有历史单位块前头冲给去曾经参加谈金坑区域年制图标管理点的单位块也多你所住的宁晨南下宝宝旁边篮球破绿点徐振都国数百块什么人给公坑啥
1: 公坑啥
0: 你看而票开送给人民人给你听的平均生育年长是吧各自修
1: 这里你平均送给南岗他今天阿伯才居住啥并不是想不能团西不能是了呢
2: 团结是票都老大切罢了从这我才退不团圆其实从一个人中去阿公所那边怕在出边电话他提大个车子去出动可以给来着你我就是人十二度来过左边出边去来着看见是一把他谈到来着提出让阿妹套个三把他组装金融及来修车的东西是
1: 一儿子谈不下为退缩怕在出边电话他提大个车子去出动可以给来着车用呢来着左边退缩来比把他阿俊前月土吹借我这弟弟的硬帮助从往前行一把他阿俊别认真来了车行是到我这去空列车铁出了阿妹托个身边停了间隔出别电话时人别出现是牌子出别电话列车南站部部长陈毅宇去出了阿妹托在了面加上准备接他全组给双在了没加班出现嘛同桌送车短的身体有不满塞大概七这个老港铁劳动车找我我正好给身体越接送不是全蒙古同桌送车咱们单位牌子出别电话他提大个车子给出工可以给来着你，也是直接看给点给车牌，昨天出牌南昌，加上我注意车银把他，南昌的票都拿到了车牌贴呢，让转给团建是拿到了车牌，从这开始是隐形，来着用组装车升级，出动可以图，关键你所出工别那天，他就眼前投标他，我们人总装了，同就当眼行吧，快点投把马赛，现在从这里去总去阿拉军队所，罗卡坦为那天呀，他就投标谁？就像康萨创作了二准备又不熟悉又不听呢牌子区别地位大概这个来着开件形式牌子区别地位来着南昌及主动区西北老在跟古罗娃李英军去按住邱有人的今天阿伯等住途所有差数月所有差级云地的行住他出所给出关别那天他就突击了解什么事在对健康年轻度做了不月别而准错别健康松脚给都是我这盘松土落了电波的将来除了给演员他而准苦力做了演员图成熟贴特别心里特别月别而准可以给增强每些系统去了有不是盘子区别地位来着南昌给电站进动此里团住不给按住预报团队呢杀到了几次特别心里特别满塞我将来个了同南切别健康苦力有了多元不许冲突单元结束不是来着提前啊年龄虽年，区别来着组装他健康考虑送交你年度管理单元是，牌子区别单位来着南昌区电价概念他考虑送交部主任宣布彭俊奇，俺最谈的准心不提呢，你的设备他年龄是，俺最彩礼谈准备去过他，你的设备给哪在接预备，你的设备他十多区公的健康你个送交也不突破签约结束不是，区别来着组委开工批给他满足了偏多把解决了团建准约。准新北来这处南昌部战略重大解决的训练节目呢，三年满足期来个月强制投入足球团，又不怕内容签约。
3: 等到才能过早的打电话通知，难度才能更个月做。那些投入才能到我到我的动画子，两个等不到。
1: 牌子区别地位来这南昌团结团部主任宣布，三届结束，六千团结。除了孟西居所两个的修不行，人力的奖杯起来了点点，不要一边做了他制作批改器，来也不用一些损失。牌子区别地位来这南昌球队托他们部主任罗云飞议，俺最俺就拍了松图，来这些准备出三年提给满足的用不判断用的前边这段系统，三年的满足来说他再能讲得了，大概吃这个直接数据，来这准备出满足的用不判断用的前有一些损失。谈到做这么容易。票据跟着别人都特别当年来这票在跟人前面忙起拖推广能力入投票了别准起行于不是牌子区别地位来这南昌部部长陈毅宇去来这票在他团结点着健康松江阶级他在点不送年来这推广能力入投票解决一些算不是
2: 年头中国民办我看票据也让我看去去年的七大卡你去锻炼设置了电局团协助来这拖动一段七成票据所提供团结体内，内来批别训练给不的，中央也我在从业的苦友军队来说，但不是。
1: 중국 소종의 칸 편조 연락의 관계 총시와 진일의 개선 노비 나주 켈레 민족의 캐주의 시행에 대단 참배 문제 통제 사업의 제휴에 지속시 편조 세력간 초바라 소종의 간 편조 연락의 관계를 둔바 추 켈레 문제 통제 타 스주 사업시 모두 지진유 장중기 사도 대응배 문제 총리 고려 레수 동업의 체득카 이슈로 된네 중국 소종의 칸 편조 연락의 관계 정규기 켈레 추도 규티 켈레 기지수 시도 제네 대당 참배 이동 외변기 개표를 체대 외변 시비전 동주 레주 토로 단위 캐릴 응외제티 튜도기 차부더비 팬드준 시 변종 세간 소비의 렌진 진동 시험바 남계 유전기 캐릴 폐기 동바라 응외제 개표로 체대매 마음바랑한 주 응외제 개표로 세주 폐주 간의 체내 튼세 여부도티 표기 뿔의 튼세 개용자만세 예지 총라라 점토바 체주 인시 솜시 ngwezi chidab ka nishu tuyanchi, ranjo ki ngwezi legung ka ki tang tongmara kele njengzhuang ta ngwezu kele ki ganele mingne, kechu dienbe yidun tuyanze sadu tuyoti, xe jikjian ki ngwezi shibshu tuyanne, sechu ki kebo ti mang ta kele la penbe shibshu rukyurwa chayane, rengyu ki kele congnele dienbo ta shiki cheru zhogyuro gyabyuro togyun shi. Zhongku so zong ngu kang penchon yelang ngu kang si zong le nyeri byu le ru jikib jinyeri shuyanba zhang ching ki. ngazu pyo gi chomje kheju ta chongye ri chebe mang ngu du ju gi gu gu xie ne kui gong gi kheju dian be gun ben tuan ze ju zhang de ne mang ngu du ju cha ju ru de de zhen bu ma se chong du la zi ti mang ngu len ta du ju mang ngu tu dam so chu be ngu ze xie shu ri ta ji ba ko de chen ne chong nian ku ju le su zhou ju ro ram de ji gi yue che song shi xie do che ba ri xi ne si ju gi ge dian ta xie shu le chu yi ren che zhen ni ru ju nian ge guo xuan dong zhu niam lin ken wang song jiong suo zu ne ke bon dun le ji ju ru gun de dong zhu ru ming ne dun bie ji de ni shu ti da ki pyo ji ming se ngu ze si jiong si ju tian jue che ju ta ngu ze li gong la sa du ru chan bie ken dian tuan ze ti wei ma wo ba sa ru bie cha ju ru gu ma dong ju yi ren niam xi che bie ma la ji ta le de ni ke bu che ru dong ju dong zhu gen zhu jian tu ju ru gu dong ju suo ji xi bie che de che ba ju ran zhong ji ngu ze cong ni ku yu gi nu ju to ru dan ne 평정 뷰다 공배용체 무제 고려 티베 야부식 되긴 시 중국 미망의 칸 평정 연락의 관계 팀로 레드윈 추초자 리우타오이 레친 치덥카 니슈티다 배주 강례 체내 중용용기 무제 리군기 견제내부 코르디 무제 셰프슈 켭제타 거추제 루이 침제제 토르단내 사두 총제 체비 톰난타 기나 투두단토 평정 유린디괴타 뷰다 공배용체 무제 도슈 티베 체와 기수 배주 인시 솜시
4: 平内地里，这里是不就把它？记录一段以前的路，平地老西边当街外面沿边，唐亚为宜，龙宋村镇人，平内及全部土路东区人流技术培育师。龙宋村下松人，唐亚为宜，年纪出的新街南，七十七年，平内按松东点数拿瓦拉，某日全部加码，估计延时不他，平内按松东地里，平地开的东为顺利三百许多区域师。
1: 记录一段以前的路，平内及全部转车国际来停，看不着该远景。唐亚为以龙宋村镇南短期行人能算上第八趟，得是七八，深度高一八，十平地么所及内算七十来段南，过来前面均有是。唐亚为以，新竹满族村安全内算得把了，全部拖入七八趟，永不跑了内矿专用合同来改为总代出了团队，改做了七八几个多结算不是。
4: 龙二十三年，唐亚为以筹备内车呢，从济南起内地轨道片地，内算天宫出动那年，全部拖往所及累计电费损伤人，加上二十三天，节省那么多，车队人行内催两百损伤人，加上建筑节省那么些。唐亚为以新竹满族了，地北老在沙巴拉巴塔，平内按年段塔，平内按松东所损伤的某车送去十几块地单位，内给团在人当国同居了，送来给不是。
1: 唐亚为以，我结束。结合起储存类居住地内平内沿岸地内所来的短短不长，平内境外老在地区取得康托马的转型，取得康塔取得性格。孙山说白，新南七代所能人力越在短内，康中沙多罗参加了短内新来塔的单位来参加，怎么回事？
5: 年外六村土，抢到春节前，城前参加团，健康居家严治突破规定定的单位，健康了德国土堂七个贴，希望开启所有部门，人工按过去七个月的，偏正我三退不退约。抢到春节前，秋可团严肃七个月，土里团别车中按那个七七月八团，满足一初二的修建破修冲的动迁，在这做看到七个月，今日起新年，集团严肃七日了，军都动迁，人员间他。
1: 我们做严肃级别，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东西是。可是去对抗做准确，大众集团三百了，更多
5: 마드 콩 안츠 네즈 카르 유미 통 카부 요시 너네 롬주 냉 안츠 추미르 덴디 서워 추보타 춘인 조사라 초용니 십시르 제바타 라제 사바티 총기르 남콘키 초코샨 부돈라 균카르 튼저 유미 응노르 토시에도 토기 유예제 숨시 초코샨타 초오 부돈소 가제 기감 캠보능 참도 총기르 키 주미 십제 요제제티 겐자 립시르 데 튼베고 추유 전진 전기 치도는 데니 총기르 키 직제 소 균팔라 콘니 십시르 냠수 토기 유예베 정규 정신 챔보된 유 참도 총기르 두간 주준주 총결의 총습 조정회의 일련 바 오종 량키 전세기 대교로 총회 조의 초코샤 작동 참마라 다제 제네 랩시리 최응은비 견자타 주지 삼자라 남찬 주제기 세도숨 가세 괴바타 집지 리유 쳔바라 냠수 리규 랭겐야 샴제 제여베 멍은 제주타 전세기 망조리 십슈 쳔베와르기 제도제 지수 치료 친유의 제숨시 전세기 참도 총결의 지용기 경감 고려라 단돔 토교로 근위 사바친유 그룹 추공기 긴급 다시를 쓰지 수라 제베 주비체 체련 지진유 서주대라 칠레 초대한 이슈를 하자 유베 총결의 용기 주비체 탄지르소 긴급 체련 잘 하자나 시제 토지유 니니 조용수 CMAE 켈렌뽕이 토베 종진베 긴급 다시를 쓰지 토마티시 참도 총결의 긴급 고려 주 그룹 주 뜻이 체련 쓰지 기라 제와 린슈 멍키 종년 토 종진베 중국 타 종진베 미마맹칸 조주장세 소자 Shere sosu gyo ni, chanshi durub che di, cho gyu gyu gyu gyong ta chungguru sung gyong, kele gi ba zo chirbyu so gyi nendun ta ju huda chigi yue jie som shi. Chamdu chonggi re gengam kuryu ju chirin dine gi zhurin shuyen ba, chen yu rung ki, markam ki, hao tong ardam tse yu gong se ra, dan yang gyuru tse le gewe ne zi yu ba xie ji, ngan zu ta ju se du suyba ma se, rinu jen gi ngon de dong we jik jie garwa yin xie som shi. Chamdu chonggi re gi ta dong, Rinyu Gengam Jigyuru Tatum Lede Zunne, Sanne Tige Kile Jubjan Te Nang Jukde, Kuryu Sungyong Ta, Nagza, Chubi, Renjun Tungung So Cimbo Mangbu, Gengam Chanshi Tengri Tangwe, Cho Yongne Tatum Chibbe Malaji Chubi Shi. Chen Yu Rungki, Lede Gyu Chato Ne Tashib Celen Ta, Tatum Parje So La Tengne, Heba Renxin Ki Tatum Ladar Che Yuebe, Te, Pyo Ki Saki Chewa Ta, Mimbor Nyongwa, Jimjui Tup Dibu Meba So, Tatum Gawwe Nantun Takju Nundian Tup Yueje Sumshi. Suda Kangi Cho Gyangbe, Dashib Tsenlin Ne, Kuygong Yong Na Kyebe, Rinyu Lede Ki Godong Para, Chamdu Chonggiri Ki Chengzin Jien Ki Gengam Dandum Chawa Kyebde Daan Ne, Rinyu Yeje Ta, Tingrib Gengam Jiyogyong Ki Lenam Sabadu Yubshi. Chamdu Chonggiri Gengam Kuryu Ju Ki Juran Xuanba, Rinbi Nibye Dashiba, Jamyang Sunam Ki. Nganzui Chamdu Chonggiri Ki Rinyu Gengam Dandum Mala Rinburu Chedi, Chengzin Jien Ta, Chirin Jien Na Dien Ne, Pyo Shergyu Ki Gengam Dinja Songje Dienbu Songju Yinxie, Sumshi.
4: 请等阿伯随时祝你中央健康苦有松江大西苏琼出别让君来看短别满错给一国我家天端学业松江居住切居人记者别去卡巴年天端切别年端你学生阿伯他一托年天端切别年端啊土国清不切别年端你解一不是他天端切别年端能他是重结了来绝别于巴他西子重结了你 참도 총기를 추유배 추 도구르 챔부 집에 내튼 직 너주 총기를 니유배 추 도구르 챔부 집에 내튼 직 제육시 다된기 이공 원자는 건강 고유 대된 배 내튼 십주 유바타 대능 룽캄 침에 바족의 내튼 죽지타 건강 돌시기 내튼 고 송니기 내튼 추 제제 바족기 내튼 추 추 바족의 내튼아 팀인기 바족의 내튼 숨제 유시 지제 주주 님기 이공 원자기 대된 참아 제유 총기를 내 주교로 제제 유시
6: 新的阿伯崔娟的你觉得我一个人的我与上京穿的跟来主席选拔人为一上京穿的协许来日起来给学妹从的作用那我日况且给用给协许来日操心去公团拉达内部切的休假三在崔丁色图不切年人不谈日一的协许来日批给主角滚地当托偏给编角谈起做不再特别狂批主角地角图不切过的谈批给给定翠点头当地苦个疼经起归吧
7: 내튼진초타균체디 치균세교수동괴바 교주 탄사드 후다체디 지수 탄람수 퇴후창도동괴바 시중기 치든타 총재 주지체교송지체디 냠도 십슈리지게 피게 추세토르동괴바 제게 니수나오지 치지 주주님킹아조 니도니 서주류 닝친 남차바웨 사드류제 총친 남차바와 품별 란초보류 딘슈진도르 닝치총게케 망용 륜중치고 딘네수 고수부지 Simo wa gunge, nga polo ge gyu kab yu.
0: 他这宁池入看了恰个安堂不特别人玩游戏送不是四川梁山州天门入看给入本广武发强起俺去他听罗群微博罗亚天看些单元俺去米月里女婿与贵博罗亚不给具体演戏送不是广东新前中山重开天门入看给在这把王瑞成起铁矿起真多仓吗四百马三千不是他这地个博罗给个五等给米多前面真多看那胡大许给演戏送不是 广东谈四川从未见他提前让穷给社会谈穷给看的撇撇真修如看去住去真多住不起军不是他的真多汤不提宁志崇给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 恋情安全母体兄弟谈过送养不起关系送不起第六年南家把我旁边篮球不略点修整顿捏听送不听一本他整修如看铁通面就能亏给如看脸心情坦然用卷追尾就在头尾如看门不是该给穷他他定给整顿铁特同查多句整顿谁不贴动起给他今天安排请你去洗你特多起给你不是年之春给六四局给局长八三七零七他的整顿难修肯给如命如果行政开拓针对预测八四年国民南家把为三对六在整顿难整顿南昌忙不参与他定给南家把我旁边篮球不略点许整顿也不你运气送不起
4: 你的有关错那个错告我谈可能给你的有关人们错告我那段时间你对他是从你的城管区域看着你的话点许写别你的查到从这么大的游戏结果别于途其实不是这么难谈其实你从这对我说的如此具体却用你们那天准结给从这么大的切入戏他是从你的城管区每次聚集来源把苏南他们按住来地的对天你你的有缘他人民啤酒期间开来了沉淀他得不得这对他们是对的来秀投票了得不得准确引起损失所以你的有缘他人类的那个错误他们他都呢看着你的话电视来地去人民七成用着可在他来秀协助决定沉淀引别人民从沉淀情况跟送人淀投票你的有缘二位落地他三十七日左右了团建才有事人民这些团主席，听闻卡斯康都来个错误了，做过几度？刚从尼罗瓦电视写一遍来的一天对接，来个错觉了，得不得全部准重写算不是？来前他是重庆的城管区的，来的给协助军队来所当的，来年归这他，看望松江所及前头退伍长途当年，协助主管三片街把的家界的当局他，又提给团委当参拜，来年体委忙活果断切的。你的有关错我的为落地我谈开来给人们最高为年轻三年忙被雷秀协助团队都求求谈雷秀看来投票了孙秀三百斤云是
0: 你为了哪那去创建看孟西六岁六千作为六千表现连锁到我们是就在谈六千现在老谢所也感觉真正人民安做年今年初出国错巧用年差路用句让地钱一本是
4: 那就创建的每日六点图，十五日三六百七十六，中午出个九六三，过几天是。那就创建的每日六点记录吗？来记记。俺十五日三六百九十六三了，搞不有这些事。那就创建的每日六点记录吗？以前我们，俺这边人们的培育的增长是，俺什么能培育哲学影响些不是？你们农村，农民的六点吃点药都吃不疼，菜里吃的疼，每每出国的规矩说，搞就增长作用不是？那就创建的每日六点记录吗？是那么三个，俺西边温度日边现在开始偏减呢，各种正在给俺去组织我，组织组落在偏减呢，落少不低，最不影响现实。明明能住各种正在了，只能全别前天去卡罗瓦了，就有事。那就创建的每日六点记录吗？只能全别去，俺让明明能住都搞不越别，到我西藏能住短短将不影响现实。大家，六只左边日卡去日美搞出来的，那就创建的第六只政权，加上西边西边参谋了，特别不谈，那么吃姜辣了，偏不投票。那就创建的六种人，票据随军日子长年期搞出来的，搞不起跟那么蒙土出行不是？那就创建的六种记录嘛，那么在几万起，我让六零二八年阿别怕了，长年讲不赢，谈到写车站去，他们阿怎么主动钱呢？先给杜姐写不是？这个错。 Rengi gajo seto topyuru chitun che ne, lopji piuze ngarowe toru tongchi, naju chongyere ki lopji jingjung ka ki, rang lopje gigen piu tatong, jizo topyu duen ne, lopzen chik yubshi. Naju chongyere lopjongi tengwi shuji, wang zhen jie yi. Nani ne sung, cenze cherin ri ki gajo zinra sung kanyon che yueba ta, te kong zi zi ta, bolio rik, ryan ta, shabru so yue jing, gigen che su ya, chile gigen ta, jizo topyu, tanlamba jie yue jie sung pshi.

0: 결혼 같은 이제 가지야. 미신다게 결혼 이 집에 겨우 쉬어봐. 싱글 쌈지 시 중이야. 결혼 시기도는 칼님스지. 그지 샤무도.
1: 라가지.
0: 계기왜 하루도아. 나래 아직 수입에 샤무세바 하려래. 저야 오도.

0: 요아, 등기기 예쁘디, 랑포 유직 부르베.
1: 리.
0: 우리 과거에 클라마 세고는 시라겸네 공연실이 사디, 영이 갈 수가 없지. 랑턴다 개매봐, 요아.
1: 나 턴다 개매.
0: 랑턴다 가리는 아쉬다, 네 랑라 로봇이 없으시에 빈번.
1: 개매를.

0: 유롱 고들 랑가 아자 토즈 접게 나디네 됨자
1: 지다 모디 녀모디 드르샤
0: 에 녀문네 고스메소 도안니지리 오나 딘베 부세 약슈드 저바 지미 라바제 로시스 데브시 탄다 부제 딘제 과체가 조제 아
1: 샤다 관니 아자 고르시에 마데네 용두야
0: 랑가 아자 순라 딘제 파야르다 랑가 아자 쮸브다 근지딜 셰고야 요마시 오네니 카고르다 탄다 그제도 아
1: 샤토 도시지 니 아자 고르마슈다 러비보 탄 도시기

0: 무지리 이내 뭐라게 로시리 크랑싱가라 기시포베 폴다다 쳬브리 띵아 줄리 생게 삐구베 내주시리샤 최산 티린 크랑게 같이 스무얼 행게 듄라 이거기 명저 수르나시위
1: 아 레세 아 장고 쳬비나 리유원게 로시즈 락삼 남당아 녜불라다도 쳬자 아 나무네 싱구시라티기

0: 你做吧，年三学比呢，让总高的就屋里打。可惜吧，你做吧年三学呢，总高的就屋里去。年三还是有事，你去了是能为我一次的啊。一年两个鸡蛋的，年鸡蛋还是送我年阿姐的。你去了做生意，生意嘛些不是差门的。你阿姐是米多的，去了那了，罗西来个接下。去了可惜吧，大姐你去了他们家这边。你阿姐去了那了，罗西是米来接的，我瞧不得，我就特别有马事。去了是贵呗。
1: 리유원께 무일인 살베
0: 디케라 주도와 마시 미니사 사이 다들 교래 니 아지 러시 리미토네 교래 보기 수입디 따도 제바 라지 제우유 너니 이네 소화기에 오다 디레 무일주다 장무 탁주 토주시 교회돔 러시 러지를 치지 예교라 공자다 케베
1: 용아, 리유원께 나를 라지등에 람사 대셔 이내 차게 주 람사 수부유 람사

0: 玉文，你让陈东忙过问的，让给联络我们多，让他爹娘做肯这事去呢。俺屋内什么这事都，团委到团委屋里遇到钱的用哪些？你让了团委到呢，若不去再约。巴拉姆拉，不在三七玉的。 홍거지 아무라 부세 니 중아 쇼다 쇼다 아무라 부세 사업 체유다
1: 용아 용아 부라네 쉬미치 부 랑게 부세 야스톤 다니 그제 도치디
0: 니 아무라 우수 주거지 랑다스 체가 유다
2: 아자라 키랑 푸용한 오주 체주 키랑 주주 대부 매다 미다도 시아고스기 다도 부츠 생각하고 싶어요시 하버도 키랑은 시 특유 법에 내봐 부츠 대회 생각하고시 나갈이 시그메 니 키랑 쉽지 않고 쉬죠
1: 랑 동할 보자 뒤에 주제 가지가
2: 아자라 나주 부츠에 서도 야고 수요니 见到了 我是 也不说什么 탄데 부츠 사디 팅웅 부츠다 큰의 정말시 뒤로 피게 좋아 겨우시
1: 광회
3: 莫让那几个人给打架要区别，打架区别不行，我最区别，不是给那最难拼的。可能是区别公司给用作轻些，几个月。
1: 你性格又难打么？你要打算啥个级别？没出那样个才有的。起码呢，当看包装门口的这么久啊，让出去的是对的，马上去接查清你的动机所需度。不在啥的，何不吃过去过些？
2: 我差不多这过样没多，平时让给用着了，那最水平的，是你让比较。阿姐啦，你平时老到卡巴基，不在给这种状态的，给他进牛头。让给俺可丢头牛鱼，不在给听给创造那里，给他个茶巴头牛鱼，给他见到杨真真的这些。你可是我谁？谁的？你给他热吗热？让给帕斯帕基的，帕斯基的姐。
1: 可对一点铺子啥不来的啊！给人家东家看些些啥子了别子，你们村里个有不着？现在给人家村里的这些，让给他送，看人家村里这是我谁？铺子这个他上那么大企业的，没咱这个年轻人看清不起，他啥不？永安永安，让你看困难了，用起个久。阿家那个。
2: 年年的看管那大事情，你那说不干小事啊？
0: 找到。

0: 빨아. 빨아. 띠니 얘기나 니르세베 부스이. 니 빨아시. 니랄시오. 콘차쟁기 좀보 버다. 다더 점추 좀 고치 고시. 랑게 크고 심부체. 레그메너 콘을 숨부 소닝 맞다.
1: 게자 입에 좀보 버라. 아 게자 입에 좀보 버서 간나라 부스 쳔 탕고이. 오네 스지라리샤.
0: 봐라. 암라게 무튜나스. 키랑 권차체너.
1: 줘라. 좁부보사디 양섬시라요시. 나비티도야 가면미. 줘라. 키랑게 가르치는 거유. 작전 고래. 양은 사자기 앞뒤집에 고래. 나 사자기 앞뒤집에 년지 섭전다야 가면이. 가르사 로춘주기. 수수레 로겐유베 기멜 가부치야다. 두도 로겐 기베 봄치줄 가부치야다. 두도 로겐 고 기베 몰랄 가부치야딘지.
0: 다 지샤

0: 간나서 타데키메디 킹웨가 주나 부제시 명아야 모레코 도샤스네 바게 춘 톰스기 섬유레 디엡실 메코 톰핀도 메코 종가나 로죽지 닥다 주제 탄들런 조스도아 어 사화지 콜 미팅아 주나 제가 레스와
1: 지비엘 모랑게 앙아조 다란스기 모랑교 도샤사 바게 주제 십리사 다시도 고고다 두
0: 기니 워싱히베
1: 워싱고쇼 아주 김레고 시나데 인유유 모티균에 도스데스미도 차버지 안시도고 미몽고 닌치르도 치고유자 두더 세상 부세이나지 차버지 안시도고
0: 그렇지 장교 화유
1: 아자 왕아스네 가가 제제 샤샤제 로추 데비
0: 쟤는 장게 양자 증거제야 가리이너
1: 맞아 부채사디 경채 가고리 아자 아자랑 경아 차버지 뭐 주차 유배 그들이 년년 부채셔
0: 장크 저지 세지유
1: 나 총기나이 러기메 샤샤디데 세규시야 아지 신교다 카가지도 나레 러주다 러니슈 탄 러섭지 체인의 개미도 라지 유비시 강부연의 약시이 니 요야구교 디네 미디다 차스께 니에 템도 총기나 교토스나 미디 시베지라 니에 미디 규노 슌세시아 요르바
0: 두스더디 라임이 약시미도
1: 아자 디니에 포삼잔이다 아자 아자랑게 아직 시도하고 보디를 워싱비
0: 워싱비 나 된다 치다

0: 이러 좀 보치면 장아차 차가 리스메 장아차 데데요 시에미비아
1: 나 시에 두비도 고조나 모르도 제모디 니 아자 두고 다 알아보다 없이

0: 아자 홍이엘로 암라르 셰브지 슈르주세 디제 셰비는 아즈나르 점리모 출렁 그다 딱 이제 차고래 나 주규리 부세 당도 니의 새 뉴미도 마세 니게 마시 다니의 용고 코니의 암라르바 니의 셰스 도리 시규리
1: Shang Amla ga puse ti bidu ye.
0: Tari ni Amla marsha. Ni aja ga bisha.
1: Shang aja ye.
0: Puse di ni baba luchi chi zi che, zhe tu di ba ni aja ga tong sha.
1: Shang ba la ga chib zhe, puse ga kala di gu ya.
0: Ni baba na sha. Dos ne zhu yin.
1: Wei, rang qin zhi zhi, yin ne lagu dong wa lo man yon a. Rang a zun na yi, ni zun nu shu rda.
0: Ni xin si.

0: 우리 과 나라니 로숨줄라 소아님도 예브리 니 단도부터 수치레 거 뉴미
1: 전 단도
0: 단도 니랑 동심냠께 다닌 지식이 니 단도 최고야 리어디 라면 갈치 뉴네 네시디 준대도 리 과 랑 나 종네 지불시야 아 장자 디난 알레 겐지 요리라 랑 겐지 되게 체 요리 탄데 김장디 모디 네게 유에다 메다 나랑 이게 명가나 시험능 시 양자가 로직 도 유에다 메디 조 민주치 도밀도 유시야 로디게 나라 랑기 시가 군도 첨부 중요시 나랑이 님제 제분에 소 랑게 아이 지치 묘미 그들이 내 최바다 덕부치에니 무기입시 자수기 탄대문에 시에는 랑치단 카지기에 능미상마 무기입에 손하용 것이
1: 네 랑스나 기지시비 나 랑게 자오다 카피차 없이 랑게 삼디 그들이 내 담바
0: 랑게 리유원가 록래강 추수엽다 꼴던도 말하기 님도디 리유원가 딩애초가 류주제비 니제무송자 랑게 강수명무라 비비 응, 디네스. 니 랑은 나서 첩집시 하도 쌈주. 랑은 자식의 민물 깊수고 하다. 리과. 나랑 니님도 좋아하게니. 니 타는 보무신다 깨지셔야다 미다스시야기. 랑은 요마시. 나 근데 샤브야. 나랑 진장 소샤리 양체 요리야. 로디게 나랑다 님도 좋아하게니. 니 소외대로 오늘 니수시 하도 승비.
1: 랑은 랑은 유스. 랑 표미시다르다야기 랑왕고유시 랑산등아휴니 되부컹민두에
0: 니라라 사산핀주 이치고르스기유 지딘디토기 포무핀주 조화제업디 균디에르바 랑가 삼주시업디지 어이나
1: 니에고츠스 랑훈니 유文字读读, 人马些, 然学的, 人马些, 入笔, 然给马先, 看脸皮,
0: 你也没让自动灭, 然给谢文能写的自动灭, 你也谈得让谢, 你也可对你三个大爷的, 语文给我, 怎么做出去, 一个给不着去, 追过对着去, 你也看那谢文能写, 怎么做出去过去,
1: 俺当不得这了，搞不远。听我托，你这话起呀的，你语文了说不起呢，莫让了托不托不起，连往军都当队都。让咱们看灯去没，俺写不写要去？让给么，自动联系，学的写不学大姐？
0: 你哪写明白？让给写文能行，搞作业啊，自动要嘛些了，看不得那了。俺那看来你那特别要嘛些。
1: 让俺是你。 没过差不是，但你写不写了心思？让语文里啊自动练习，让我那出你语文的自动练习嘛切，俺那可怜你那里自动练习，你给你啷个干么用？我那人，你给你啷个干么用？ 다 되면 믿어

0: 아무라 로디게 나라 나나니 디리는 신 까메 마고든 제 수뉴 요마지 아무라 니 키라는 까메 슈드 오네 추기가 선나시도 아무라 나 던도 키라는 망고 슈야 유 니 챈세라 팀은 니 쓰임부유 니 밥에 나 영이 수임에 싱그 말이 없사 니 돈도 홍예러 나 영이 캐나 니그 보충주 은 이슬람유
1: 不 让个就 卡着星云 啊
0: 钱的밥에 딘젤러 비야 카리인다
1: 딘젤마시 不 니에시에만윤다 让바라게 让게랭마세젠 나네문리자 남자랑지 让给我拿过十年血皮，现在是我马吉普。
0: 阿姆拉，杨起来兄弟，
1: 普，让给，已经阿一起去的，让我你给，不出主席，地铁了。让多不接我也有买的技术哎，让俺们想念这边不容易，让给洗个浴呗啊。

0: 부 디리랑 갈래 가스 나스 녀석이 봐요
1: 엄마 응 기라 토르 데브나시 녀 인치 배순시 나레 저양 부드디 문교 엄 치기 급디디 녀 기란다 바바 키나니 그든 란데베 부디 장수랑디 치토 녀지다 키나니 게 뽑기 고비 심시르 주위
0: 아마 이지휴 아마 자리 이지휴부 녀석이 와 주시
1: 아무라 쟤는 나 부서에 녀가 나 녀인다 차례 가루 연애 수나아